너무나도 지독한 열대야 속에서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전국이 모두 폭염 속에 갇히다 보니까 모처럼 휴가 가신 분들은 노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더위 속으로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건 더 힘들어요. 요즘엔 날씨까지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참 힘들죠. 비가 와줘야 할 때 안 내리고 더워도 어느 정도껏 더워야 되는데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엔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측하기보다 대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괜찮겠지. 섣부른 예측으로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주는 야외 활동은 되도록 삼가면서 이 폭염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보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8월 3일 월요일 조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선희의 갈등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새벽엔 좀 시원해야 되는 건데 와 그쵸? 아침에도 29도 30도를 넘나들고 한낮엔 37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폭염 속에서 건강,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뭐.

무엇보다도 건강부터 지키는 거죠. 예전 여름 생각하면서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더울 땐 일터에서든 휴가지에서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한낮의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셔야 해요. 4777님 사연 주셨어요. 평생 농사일하느라 휴가 한번 못 간 부모님 모시고 강릉으로 휴가 왔어요. 농사일 해야 한다고 안 된다던 부모님께서 막상 오니 아이처럼 신나하시네요. 아, 아이고 잘하셨네요. 4777님. 참 안 간다 싫다 못 간다 해도 막상 모시고 가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정말 잘하셨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드릴게요. 서진희님께서도 사연 주셨는데 부산도 비가 안 와서 한증막에 들어가서 사는 기분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니 옷이 땀으로 벌써 다 젖었네요. 비가 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서진희님 부산이시군요. 부산 정말 지금 아우. 아니 비가 어떤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도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 그러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네. 서진희님께도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은 더워도 너무 더워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원한 미숫가루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지금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소식 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얘기도 좋고요. 휴가지에서 보내는 사연도 좋아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와 여러분의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방송에 오늘 사연이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저녁록에 애심 함께 들었는데요. 정승기님, 771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현미의 러브레터예요. 3062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 휴가 여행 갑니다. 마누라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점점점. 네. 거제 장승포에서 출발해서 부여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끝이라서 평상시에는 가보질 못하는 지역이라서 휴가 때 아니면 가볼 수가 없어서 벽제 부여 낙화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미님, 많은 추억 쌓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일찍 출발하셨네요. 오늘 출발서부터 지금 추억을 쌓고 계신데요. 잘 다녀오세요. 아, 낙화암 3000공녀 좋죠. 더위 한낮엔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즐거운 휴가 여행 다녀오세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4021님 사연은요. 꿀맛 같은 휴가 보내고 출첵합니다. 아, 휴가 다녀오셨군요. 매장에 울려 퍼지는 현미님 달콤한 목소리가 하루 시작을 알리네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강릉 가로하고 안반대기 강력 추천합니다. 오, 강릉이요. 안반대기요. 60만 평 배추밭이 장관이었답니다. 오, 농부님들의 수고로움으로 탄생한 비경에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경이로웠답니다. 푸른 진초록으로 물든 배추밭 꼭 한번 가보시길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에 매진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아니, 잠깐만, 저는 그러면 이 사진을 안 보내주셨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반대기 배추밭이요. 강릉이요. 오, 저 강릉 많이 가봤었는데 제가 가봤을까요? 아니,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은 네,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게 무려 60만 평이나 되는 배추밭. 오, 김장에 쓰일 배추들이 지금 잘

라고 있는 거네요. 4021님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팁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특별 선물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7458님 사연입니다.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벌써 너무 더워 일하시는 분들과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러브레터 들으며 화이팅! 덥죠. 지금 이 시간이 되지만 밖에서 일하시면은 와 진짜 네 뭐라고 평용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얼마나 더우세요. 근데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7458님 그리고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 화이팅. 김계월님 신청곡 신동진님께서도 같이 청해 주셨어요. 편승엽의 찬찬찬이고요. 정윤석님 5857님께서는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신나는 노래로 잠깐 더위 잊어볼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116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저는 가게를 하다가 접고 다시 회사 생활을 선택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맞는 건지 40인 나이에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니 라디오로 아침마다 위로를 얻고 있어요.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네, 좋아요. 뭘 선택해서 하던 경험을 해보고 차차 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뭐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되죠. 힘들더라도 또 이겨내면 되는 거고요. 매일 아침 러브레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하신 3116님 마음 쓰이잖아요 제가. 4869님께서는요 휴가철이지만 저희 부부의 여름은 여행 대신 블루베리 농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남편은 하계 가지 소금을 하고 저는 옆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 오전 10시쯤이면 마무리하고 쉬곤 합니다. 땀은 비오듯 흐르지만 가지를 정리한 나무를 보면 마음만은 참 뿌듯합니다. 올 여름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더위 속에서 애쓰는 모든 농부님들과 휴가도 미루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아, 블루베리 이 농장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엄청 규모가 큰데요. 이 가지도 정리 소금도 하시고 6시부터 나오셔서.

벌써 10시까지 지금도 더운데요. 그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10시부터 좀 쉬신다 그러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참 정말 가장이라고 이 그 타이틀이 엄청 참 무게감이 커요. 그죠? 아유, 이 더위도 이겨내시고 이겨내시는 거죠. 그죠? 4869님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분하고 함께 드시라고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는데 두 잔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오, 블루베리 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솎아줘야 되는데 참 장난이 아닙니다. 장은숙의 사랑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이동주님, 4221님, 2156님 등 네,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 노래는 김태식님, 박수경님, 3240님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전연정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7년생으로 올해 딱 5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를 들으시면 러브레터 애청자님들은 에고 아직 나이가 어리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다르게 어릴 때 아궁이에 불을 때러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며 살았던 시절을 겪었답니다. 제가 자랐던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제일 저소득층이 살았던 지역이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늦어져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았거든요. 제가 7살 때엔 엄마 따라 언니 오빠들이랑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왔고요. 엄마한테 용돈 100원을 받기 위해서

가서 마른 솔잎을 두 개의 포대 자루에 잔뜩 담아 들고서 낑낑거리며 내려왔던 기억도 납니다. 물이 안 나올 때는 지게를 지고 이웃집 우물에 가서 물도 길어 왔는데요. 제가 아홉 살 때는 드디어 연탄 보일러 방으로 바뀌어서 연탄을 뗐고요. 덕분에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연탄불 관리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도 제가 깜빡해서 꺼트리면 엄마한테 혼이 났고요. 번개탄을 사온 다음 성냥개비들을 이용해서 다시 연탄불을 살렸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10살 때는 마이마이 카세트가 갖고 싶어서 방학 때 옆집 아줌마 도움으로 미니 성냥갑 접기 부업을 밤새 해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은 성냥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런 부업도 사라졌겠죠. 저는 공부보다는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름에는 장판 조각을 갖고 공동묘지에 가서 풀썰매를 타고 냇가에서 수영하면서 하루 종일 놀기만 했는데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뻘뻘거리면서 다니는 거야? 아, 그렇게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 응?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엄마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쓰면 네가 알아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기만 하냐? 응? 방학 숙제는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방학 숙제는 개학하기 전에 바싹 하면 돼요. 그땐 엄마가 닭 장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바빴던 시기였거든요. 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하루 종일 놀기만 했었는데요.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나이 50인 제 친구들에게 이런 추억을 알려주면 공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요. 러브레터 가족들이라면 저의 이런 추억에 맞아 맞장구를 쳐주실 것 같아요. 어쩜 저는 1977년생이지만 남들과 다른 귀한 추억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보니 부쩍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즐거운 추억이 많고 아무 걱정 없이 놀았던 그 시절이 참 많이 그리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네, 김영숙님 사연 들으시고요. 답글 주셨는데 어쩜 제 얘기 같은지 제가 쓴 글 같아요. 힝, 콕 찡긋 눈물이 나네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와, 아니 오늘 전연정님 사연 잘 주셨어요. 오, 공감하는 분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이점옥님께서는 저도 외갓집에 있을 때 나무하러 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외할머니들 걱정시켰던 게 생각나네요. 사내 어렸을 때, 그렇죠. 2086님께서는요. 우와, 저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저는 까만 고무신 신고 갈퀴 들고 나무하면서 산딸기 따먹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아니 진짜 그런 시절, 그런 시간이 저희에게 있었어요. 그죠? 저는 직접 겪진 못했지만 외갓집에 가서 언니, 사촌 언니, 오빠들 따라다니면서 아, 이런 경험 했거든요. 장경애님께서는 맞아요. 그때는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어서 그냥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풀썰매, 저도 그것도 알거든요. 뭐 사연 속에 있는 풀썰매. 홍정화님께서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옛 시절이 좋죠. 따뜻한 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추억은 나의 인생 보물입니다 하셨어요. 하, 인생 보물 맞아요. 이소형님께서는요. 듣기만 해도 무척 씩씩하고 당찬 어린이였네요. 그렇죠. 오늘 사연 덕분에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 웃음이 납니다. 추억 소환 감사해요. 하트 뿅뿅뿅. 들으셨어요? 전현정님. 1977년 또래들과는 정말 다른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전현정님인데요. 그 추억에 공감하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참, 아, 잠시나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참 많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추억 얘기할 땐 그 얘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더 재미있는 거죠. 오늘 사연 주신 전연정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3389님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요. 박향숙님 거북이의 비행기 청해 주셨는데요.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오늘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주현미의 러브레터. 윤희진님 사연입니다. 지금 양양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중이에요. 60km 남았습니다. 앞자리에는 운전 중인 아빠가 졸립다고 하시는데 현미님 목소리 들으시면 잠이 깨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졸면 안 된다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지금 아버님 운전 하시나 본데요. 졸리시다고요? 안 됩니다. 아니면 너무 졸리면 잠깐 차 세우고 살짝 눈 감고 계셔도 좋은데 60km 남았으면 네, 살짝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진님 가족 여행 잘 다녀오세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에이구, 휴가 가는 길 좋죠. 심수봉의 품어줄 안아줄. 오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휴가지로의 이동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먼저 초월 일대로 정체되고 이후로 지정 2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소래터널 안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장수나들목부터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 시흥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옥포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고령에서 해인사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김추자의 무인도,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윤석천님, 1177님 두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3872님께서요. 현미님, 아이들 픽업 대기 중에 차량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방학한 지난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많게는 9회, 보통 8회 아이들 학원 픽업 다녔어요. 차량 기사 아니고요. 저는 일반 주부예요. 아? 10시쯤 끝나는 막내 공부센터 데려다 주고 저는 12시 30분 굴삭기 실기 시험 보러 가야 해요. 제 시험인데 떨려요 하셨어요. 아니 와우, 아이들이 몇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막내 학원 지금 끝나는 시간 맞춰서. 아니 근데 방학 동안은 학원도 이렇게 일찍 시작하나 봐요. 참 대단하십니다 엄마들. 오늘 굴삭기 시험 실기 시험 보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뭐라 그러죠, 슈퍼맘 슈퍼우먼 8372님 오 대단하십니다. 응원해드리고요. 오늘 시험 잘 보시라고 제가 기도 드릴게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은 시원한 미숫가루 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오늘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시도록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일터든 휴가지든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신청곡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박모걸 시인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입니다.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잔이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박목월 시인의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함께 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눈 뜨자마자 어젯밤 걱정거리부터 떠올리면 오늘이 또 힘들어지고요. 눈 뜨자마자 일단 웃으면서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을 하면 오늘이 훨씬 괜찮은 날이 될 거예요. 5145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국민학교 동창 부부 동반으로 버스 대절해서 10명이 여행 가는데 주파수 106.1 고정하고 청취 중이에요. 현미님 목소리가 나오니 모두 좋아합니다. 동해안 가는 길 잘 듣겠습니다. 오, 부부 동반, 그러니까 다섯 장이네요. 열 분이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여행 가시는 거 좋습니다. 아, 예, 동해안. 동해안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 네. 바다 바람도 세고. 왜 차가 달릴 때 창문, 아, 너무 더울라나? 그래도 동해안이니까 창문 쫙 열고 바다 바람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 그 바람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5145님 그리고 지금 버스에서 함께 듣고 계신 네 분들 여행 잘 좋은 추억 많이 쌓는 그런 여행 잘 보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3250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더운데 잘 지내시죠? 여긴 대구이고요. 오, 대구.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고객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답니다. 현미 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아, 보험 설계사님, 3250님, 아니, 이렇게 직접 만나서 또 고객분들 그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더울 때 휴가는 언제 가시는데요? 네. 그래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3250님. 역시 시원한 비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위일청의 MO 0352님 신청곡이고요. 태진아의 옥경이 이상렬님 8549님 신청해 주셨죠. 이규형님 그리고 2934님 2338님께서는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청해 주셨고요. 박숙향님 임정임님께서는 최윤아의 흔적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3679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화천에서 거주하는 유라 엄마입니다. 저는 백암산 케이블카 안내 직원입니다. 화천에는 백암산 케이블카가 유명합니다.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서 문자를 합니다. 백암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바라보면 북한의 임남댐과 금강산 절벽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휴가철이라서 한 번쯤 화천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화천에 백암산 케이블카요. 오, 혹시 아직 휴가 계획 뭐 안 세우신 분 계시면 올해 화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천 그럼 백암산 케이블카 그 가서 유라 엄마 찾으면 되나요? 3679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드릴게요. 3188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는 60대인데 휴가를 받았어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더워 피서 갈 용기가 안 나네요. 그래서 남편과 시원한 카페를 찾아다니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예쁜 현미님 목소리도 들어서 좋아요. 항상 마음에 위로를 주는 현미님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군요. 맞아요. 어떨 땐 너무 더워서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사실 전 주말에 가평에 있는 저 친정 엄마 집에 다녀왔는데 와, 낮에 너무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꼼짝없이 집에만 있다 왔는데요. 어휴, 예쁜 카페들 많으니까 가서 커피도 즐기시고 카페 투어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188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휴가 편하게 좀 가뿐하 가볍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2181님께서는요, 창원에서 고성에 계신 단골 스님 절에 에어컨 설치하러 갑니다. 오, 요즘은 너무 더우니 절에도 에어컨이 필수입니다. 펄펄 끓는 아스팔트를 달리다가 절로 가는 숲길에 접어들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절은 보통 산 속에 아주 시원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단골 스님이요? 그래요, 좋아요. 가셔서 에어컨 설치해드리고 또 시원한 그 숲길에서 수양도 하시고 마음도 가라앉히시고 어휴, 아주 좋은 비서일 것 같아요. 2181님 잘 다녀오시고요. 역시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이문규님께서는요, 현미님, 현미 누님, 오호, 휴가라서 전북 순창 처갓집 내려와서 아침 일찍 논두렁 예초기로 풀 베고 이제 아침 먹어요. 너무 더워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네요. 그래도 보람찬 휴가입니다. 아, 이문규님, 휴가 받아서 부모님 농사 두러 가셨군요. 아, 이렇게 휴가 보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제가 칭찬해드리고 네, 다독다독 해주고 싶은 이문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부모님 도와서 농사 일손 이렇게 덜어드리는 거 정말 정말 네, 기특합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역시 드릴게요. 이문규님 잘 보내고 오세요. 0739님, 이재성의 촛불잔치 노래 전해주셨고, 3408님께서는 조영남의 도시여 안녕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이 무더위 속에서 올여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휴가를 많이 가고 있을까? 빅데이터가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국내 여행을 가겠다는 대답이 46%로 제일 많았고요. 집콕 휴가를 즐기겠다는 대답은 21%, 그리고 해외여행이 20%로 나왔는데요. 그럼 국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알아봤더니 최고 선호지는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보통 휴가를 떠날 때 산이냐 바다냐로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곳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딱 좋고요. 그래서 강원도를 휴가지로 선호하는 거죠. 그 외에도 제주도와 부산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시원한 바다가 있는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면 답답한 가슴이 열리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요. 또 저녁 놀지는 바다의 풍경은 없던 사랑도 샘솟게 만드는 낭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972년 방주현 씨가 최고 전성기에 발표한 두 번째 독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 사랑의 바닷가입니다. 자주색 가방 기다리게 해놓고 당신의 마음 정 슬픈 연가 등등 방주현 씨의 대표곡들이 바로 이 앨범에 수록돼서 큰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방주현 씨의 명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앨범입니다. 사랑의 바닷가는 이운석 씨가 작사하고 김학송 씨가 작곡한 노래로 여름날 바닷가의 낭만과 사랑을 노래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방주현 씨의 사랑의 바닷가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임시숙님 사연이에요. 주말 이틀 동안 진하게 손주들 봐주고 조용한 월요일 혼자 눕방 중입니다. 토요일에는 큰 손주, 일요일엔 작은 손주가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갔어요. 애들이 서로 할머니네서 잔다고 하는데 밥 해주느라 몸은 고되어도 애들이 할머니 찾을 때 많이 봐둬야겠더라고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신없죠. 손주분들이 몇 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지난 주말 잘 보내셨네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6833님 사연입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선망까지 와서 병원에서도 퇴원하라고 해서 제가 한 달째 케어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언니

좀 쉬고 오라고 해서 남편이랑 제주도 왔는데요. 여기 있어도 아픈 어머니 생각뿐이랍니다. 지금 용두암 쪽 돌면서 현미님 방송 듣고 있네요. 아, 어머님, 그렇군요. 네, 곁에서 잘 돌봐 드려야 될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6833님, 모처럼 휴식 취하러 가셨으니까 푹 쉬고 오세요. 용두암 쪽, 저도 그쪽 풍경이 그려지네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김연숙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시원한 미숫가루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폭염을 피해서 건강 잘 지키셔야 해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2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안산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장수에서 중동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명동호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되고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성산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오상성님이 주셨습니다. 데프리카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9488님 익산 아니죠? 예, 익프리카. 아, 아스팔트 끓어요. 이진주님 아침부터 32도 서울이 서프리카 아닌가요? 자, 전국 각지에서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예, 아우성인데요. 정작 아프리카, 예, 아디스아바바는 오늘 낮 최고 23도. 23도라고 합니다. 야, 뭐야 이거.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버텨야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놓고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도 대프리카네요. 송서현님. 습식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예, 안현신님. 앙프리카 모르십니까? 양프리카. 와, 42.5도 찍었대요. 예, 6788님. 예, 아디스아바바 우기라서 지금 시원한데요. 거꾸로. 아디스아바바 가본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 김규현님, 베트남 하노이 오늘 최고 기온 33도라네요. 예, 베트남보다 서울이 더 더워요. 야, 진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놀러 왔다가 진짜 놀라서 자빠지겠네요. 그죠? 예, 너무너무 더운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저 건강 더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예,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양산 쓰고 다니시고. 예,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논에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쓰러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제발 좀, 예, 제발 좀, 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예, 좀 조심하시고. 혼자 일하지 마시고, 좀 누가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8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품격 음악

0: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이분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예, 이분 정말 뵙고 싶었고 이분의 노래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설이죠. 36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구창모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골매 우리 구창모 씨 리드 보컬이죠. 예, 라이브까지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36년 만에 나오셨지만 예,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고 리허설할 때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오, 예, 역시 하늘이 주신 그런 또 보이스를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창모 씨한테 궁금한 점, 추억, 스몰 인연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밖에 우리 구창모 형님 팬들 오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아이들 못지않은데, 예. 미안해요. 더운데 죄송합니다. 예, 예. 한 시간짜리니까 그만큼 돼요. 아시겠죠? 예, 더우신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광고 듣고 구창모 형님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잠깐.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우주라이 something to drink. 아우 좋은데요. 예. 라디오쇼 고품격 뮤직 타크쇼 박명수의 휘휘휘 휘낭시에 자, 저 포함해서 7080 세대한테 이분은 시대의 청춘의 아이콘 그 자체입니다. 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무려 36년 만에 솔로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 예, 구창모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3: 가슴이 설렙니다.
2: 왜요?
3: 아, 박명수 씨를 처음 봤으니까.
2: 아, 무슨 말씀이세요?
3: 방송에.
2: 예. 예전에 저 쇼

0: 프로그램 녹화할 때 한번 뵀던
1: 예, 한 10여 년 전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0: 그때
1: 예.
0: 기억이 예. 나는데 그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1: 똑같아요.
0: 똑같아. 아니 형님이 똑같다고요.
1: 아니 박명수 씨 아, 똑같아요.
0: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앞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네. 우리 VJ 감독님이 네. 대학생이에요.
1: 예.
0: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0: 저기 다음 주에 저기 구창모 씨 나오니까 저 카메라랑 좀 세팅 좀 해. 그러니까 네. 창모 오빠 나와요. 그래서 창모가 전문 래퍼 창모로 알고
1: 아 그렇죠 예, 예, 예. 래퍼 창모 있죠. 예,
0: 그래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기 봐봐 우리 구창모 선생님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뻘이야
1: 아버지 뻘이에요?
0: 예 아버지 네. 아버지 뻘이지 맞네 예. 아버지 뻘이죠 예예 예. 저기 아드님이 몇 년생이에요?
1: 2000년
0: 몇 년생이요? 94? 공사야?
1: 2004년생이세요?
0: 예예예. 예, 예. 그래도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1: 예.
0: 아드님은 뭐 하세요 지금?
1: 지금
0: 학교 다니나?
1: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졸업반입니다. 뭐 예, 예. 시험 공부한다고 또 열심히 또 아이고, 뭐 하더라고요.
0: 예예. 예. 아빠 닮은 노래 잘해요?
1: 노래는 조금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
1: 예.
0: 그렇구나. 이제 예. 이런 쪽은 관심이 없군요. 그러니까.
1: 별 관심이
0: 아,
1: 없어요.
0: 예예예. 예, 예. 그 우리 저 구창모 선배님이 예 7080 때는 거의 BTS 블랙핑크였어요. 더했지. 아,
1: 너무 과찬이십니다.
0: 그때 혹시 9풍 80일 이런 거 기억나요?
1: 아 그렇죠.
0: 그 이제 여의도에서 막 사람들
1: 예,
0: 막
1: 그러면, 진짜 예.
0: 한 진짜 한 20만 명 있어. 아 20만 예. 명 맞나?
1: 9풍 80. 거의 그 여의도 광장이 다 찼으니까.
0: 그때 막 노래하고 그런 기억나세요?
1: 그렇죠. 예.
0: 난리가 났었죠.
1: 9풍 80에 관련된 노래도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를 배철수 오빠 같이.
0: 그 예. 위에서 노래할 때 난리 났잖아요, 진짜. 거의 예. 거의 BTS예요, BTS. 예, 예. 야, 수려한 외모로 귀공자 황태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1: 아, 그것도 뭐 제 입으로 대답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0: 그러면 형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요 그러면. 예, 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고.
1: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0: 예, 예. 제가 또 좋아하는 어제 녹화가 끝났는데 이승철 형님도 네. 조용필, 구창모, 박남정 사이에 있으면 자기가 저 장신이라고. 승철이 형님.
1: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승철이가 뭐 자기가 얼마나 크거든.
0: 승철이 형 진짜 웃겨요. 예, 얼마나 웃기신 재미난 분이신데요. 예, 예. 예. 야, 당시 이제 뭐 좀 뭐 예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1: 네.
0: 당시에는 이제 가요계를 넘어가지고 예능, 광고, 영화 쪽도 좀
1: 아, 예. 좀 영화 협회 회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배우 협회.
0: 오.
1: 그 협회 회원이 안 되면요,
0: 예.
1: 영화 촬영을 못 한대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협회비를 내야 되는군요. 예. 영화 몇 편 정도 하셨어요?
1: 세 편 했습니다.
0: 와, 주연했지 주연.
1: 주연도 했고요.
0: 흥행 어땠어요, 흥행?
1: 흥행은 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0: 어, 잘 됐어요?
1: 왜 그러냐면은
0: 예, 예.
1: 그 당시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인기 절정이기
0: 예,
1: 때문에
0: 예, 예.
1: 저희 팬들은 다 구경을
0: 하죠. 그 거의 온 국민이 팬이었으니까. 예. 아, 예, 예. 당연히 손익 분기점은 넘었고.
1: 그렇죠.
0: 그 영화로도 돈을 좀 버셨나요?
1: 저희는 그때
0: 뭐 많든 적든
1: 사실은 뭐 돈을 출연료를 받고 했으니까 그 돈 번 거죠.
0: 출연료를 받고 했으니까
1: 지금 출연료하고 비교하면 뭐 형편없지만
0: 그래요. 그래. 그때 저기 배철수 형님도 나오셨어요?
1: 그럼요.
0: 어.
1: 우리 여섯 명이 다 나갔습니다.
0: 그럼
1: 송골매
0: 일단 제가 뭐 두 분만 좀 이름을 기억해서 죄송하고요.
1: 야, 괜찮습니다. 예.
0: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래야 이게 기세가 나가거든.
1: 인기가 누가 맞냐로 예. 가늠을 할 수는 없고요.
0: 예.
1: 구분이 돼요. 배철수를 좋아하는 팬분과
0: 예.
1: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의 예. 캐릭터가 달려요. 배철수하고 나하고 다르듯이.
0: 어떤 캐릭터 얘기 좀 해줘보세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철수의 성격이나 외모나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예, 예.
1: 비슷해요.
0: 배철수 형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분 계셨어요?
1: 예, 그럼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0: 예전에는 좀 머리도 더 기르시고 막 그랬잖아요.
1: 아, 더부룩하고 예, 한 열흘 예, 저 예. 머리 안 감은 것처럼 저 그랬는데
0: 스타일이 굉장히 좀
1: 세련되게 배철수 씨한테도 그 얘기를 직접 대놓고 했는데
0: 뭐라고?
1: 이제 우린 서로 이제 말을 안 놓거든요. 배철수 이 인간 당신 좋아하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한다.
0: 그렇지.
1: 그래서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0: 근데 형님은 스타일 있잖아. 네. 형님은 약간 귀공자 같고.
1: 아이, 그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0: 그러니까 부활로 얘기하면 김태원하고 이승철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1: 아니, 그래도 네. 저 각자의 그 저 개성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아, 그래서 누가 더 많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고.
1: 그렇죠, 예.
0: 예. 그럼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을까? 그때는 현물이 많았잖아요, 현물.
1: 현물. 그러니까, 현물이. 그러니까, 그때는 엽서 시대 아니에요?
0: 엽서 시대니까 선물 같은 거 많이 보내줬잖아요.
1: 예. 편지 봉투에다가 제일 저기 고마우신 분이 껌이나 사탕을 넣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껌하고 사탕이요. 예, 시대상을 반영하네요.
1: 예.
0: 껌이나 사탕을. 예. 그리고 가끔 선물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선물도
0: 그러면
1: 오죠.
0: 그러면 구창모가 예. 많았어요? 배철수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1: 그렇게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 다 달라요.
0: 그런 걸 해야 재밌다니까요. 형님.
1: 그러니까 누가 많이 오는 건 알 수가 없죠. 배철수 하는 건 내가 집 앞에서 셀 수도 없는 거고.
0: 아니야. 그래도 사무실로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1: 우리는 없었습니다. 기획사 소속이 없었어요.
0: 아, 집으로 왔어요?
1: 우린 직접 저희가 다 매니지먼트 직접 보고 다
0: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아침에 형님이 나갈 때 현관문 열면 못 열어야 되는데 선물이 앞에 쌓여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1: 아,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엽서가 굉장히 많이 오고
0: 진짜
1: 그다음에
0: 저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저 배달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1: 예, 그 집 앞에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편하면 이제 쌓이죠. 이렇게 넘쳐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0: 예.
1: 제가 처음 78년도에 가요제 나갔다가 입상을 하니까 팬레터가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그거 한 100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던 경우가 있습니다.
0: 그게 아니고 이제 워낙 많이 오니까.
1: 예, 예.
0: 예, 예. 그 보통 이제 그때는 그 TV 스타잖아요. TV 스타.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갑자기 노래 불렀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나갔더니 막 온 국민이 달아보고.
1: 예, 예.
0: 그 형님은 송골매로 뜬 거 아니에요? 처음에.
1: 그렇죠, 송골매죠.
0: 어떻게 내가 인기가 터졌구나 알 수 있었어요?
1: 처음에
0: 예, 예.
1: 이제 괴롭기도 하고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0: 뭐예요,
1: 처음에
0: 뭐예요?
1: 우리 마이크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0: 아, 송골매.
1: 우리 저희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
1: 전부
0: 맞아.
1: 악기를 들고
0: 그렇지, 그렇지.
1: 방송 끝나면 악기 들고 버스를 타고 이러는 대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버스가 텅텅 비어서 오는 버스가
0: 왜?
1: 갑자기 저희들 타게 되면 만 원이 돼버려요.
0: 아, 왜 타는 줄 알고?
1: 다 아니니까 다 쫓아 타는 거예요.
0: 아, 매니저가 안 말렸어요?
1: 없었죠. 매니저가 없었어요.
0: 그럼 형하고 저 우리
1: 배철수 송골매, 씨가 다 했죠.
0: 송골매 형 여섯 명이 타고 간 거야?
1: 그렇죠.
0: 아, 그러면 배철수 형이 막어?
1: 예, 네, 막지는 않고요.
0: 제가 그래요?
1: 그러진 않고
0: 예, 예.
1: 이제 그때 이제 아 우리가 인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좀 피부로 좀 느낄
0: 그때,
1: 때죠.
0: 예, 예. 아, 그때 청모 오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1: 그럼요.
0: 철수 오빠 이러면서 막 사이드 드세요.
1: 그렇죠. 예.
0: 예. 아, 그 옛날 생각하니까 좋으신가 봐요. 얼굴을 빵긋 웃고 계시는데.
1: 아이고, 당연하죠.
0: 예, 대단하시네요.
1: 옛날 추억입니다.
0: 예. 뭐 저도 알죠. 저도 송골매 노래는 다 알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저도 그 세대잖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형님들께서 노래하실 때 저는 그걸 따라 부르면서
1: 예.
0: 예, 학교에서 이제 막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1: 있죠.
0: 저는 진짜 형님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예. 뒷부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앞에서 한번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가수를 하다가 왜 갑자기 관뒀어요? 어디 외국 가셨죠?
1: 아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 방송이 7박 8일 해야 돼요.
0: 그걸 줄여야 하는
1: 아, 줄여도 안 돼요.
0: 왜요?
1: 아 그러니까 사연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0: 철수 형 싸운 거예요?
1: 아 싸우진 않았죠. 사람들이 보통 배철수 씨하고 나오고 저기 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절친이에요 서로.
0: 아 둘이 네. 친구예요?
1: 네 서로 욕도 하지만 아주 친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거의.
1: 그러니까 허물 없이 예. 싫은 얘기나 좋은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0: 예,
1: 사이.
0: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나서 지금 한 몇 년 됐죠 지금까지?
1: 78년도 처음 만났으니까요. 48년 됐죠.
0: 나 8살 때 만나셨네.
1: 어 그래요?
0: 예예 예, 예.
1: 78년도가 8살 때예요?
0: 제 70년생이에요.
1: 어우 예, 예. 어리셨구나.
0: 아이고 무슨 말, 어디 가면 저도 입 닫고 지갑 열어야 돼요. 예예. 예.
1: 어쨌든 배철수 씨하고는 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0: 그러면 둘이 어떻게 만났어? 만나기를 딱 만났는데 서로 얼굴 보고 뭐라 그랬어요?
1: 78년도에 예. 옛날에 이제 전신 TBC죠. 동양방송 예, 예, 예, 예. 해변가에 이제 예. 서로 나갔다가 네.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게 78년도 7월 22일이에요.
0: 그러니까 나가서 연포에서. 거기 나가서 네. 각자 나간 거 아니야?
1: 그렇죠. 각자 나갔죠. 그 결과, 배철수 씨는
0: 결과 어떻게 됐어요?
1: 제가 우수 상태고 배철수 씨는 인기 상태고 저마다 한 수 아랬습니다.
0: 형님 인기상 받고 네. 철수 형이 형님이 우수상 받고 네, 네. 그때 그럼 대단한 누구였어요?
1: 한양대 왕영은 씨가 있는 저기 징검다리.
0: 아 징검다리. 예. 아
1: 징. 여름이란 노래로.
0: 얼핏.
1: 예예.
0: 나나나나 여름이 예. 오면 그거야?
1: 예.
0: 오는 날짜.
1: 그렇죠.
0: 아 여름은 다 젊음의 계절. 이거였구나.
1: 아름한 야, 이런
0: 나도,
1: 거죠.
0: 나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1: 야. 대단하십니다.
0: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이랑 이제 철수 형이랑 만나신 거예요?
1: 네, 그렇죠. 처음 만났죠.
0: 그 처음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했어요?
1: 아, 처음에는 얘기하는 건 이제 예선이 있었잖아요. 에, 에, 에. 서로 저 그 5층이었었는데 그 동양방송 5층이었었는데 에. 예선으로 이제 가다가 에. 복도에 다들 앉아 있었어요. 대기하는 데가 따로 없고 그냥 복도에 쭉 그렇지, 그렇지, 서 있든지 그렇지. 앉아 있든지. 그래서 제가 아, 들어갔는데 웬 네 명이 예. 장발 네 명이 에. 한 열흘은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아이고. 머리 떡 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0: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1: 그때 형님 짜릿했구나.
0: 짜릿했죠. 아.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것도 왜 달라 보이냐면요.
1: 멋있지.
0: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철수 형님 진짜 멋있어요.
0: 예, 예, 진짜 멋있어요.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본 거야?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상 받고 내려와서.
0: 왜 그러냐면 78년대 이제 대학 팀으로 네. 출전을 했다가 그 학교 팀 동아리거든요. 활주로도 그렇고 저희 블랙 테트라도 그렇고 후배들한테 다 물려줘야 되죠.
1: 예.
0: 그러면서 79년도에서부터 이제 음악을 같이 하자 이제 몇 번 상이라다가 배철수 씨가 나를 감동시켰잖아요.
1: 뭐 어떻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노래 들어요.
0: 나는 이제 음악 안 하겠다고 형, 설악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1: 형님이
0: 네.
1: 보통 음악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설악산에 갔어요?
0: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탈
1: 보통 요즘은 음악 안 해 나 미국 갈 거 보통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설악산으로 들어갔대 자연인으로
0: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니까
1: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0: 근데 그것도 시외 버스 타고 5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1: 5시간
0: 근데 거기를 나를 찾아왔어요
1: 음악 안 했다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너무 귀여워 그거를 거기다 철수 형님이 찾아온 거야?
0: 거길 찾아왔어요.
1: 거의 철수 형님은 자연인이었을 거 아니야, 자연인.
0: 그러니까 와가지고 첫 마디가 네.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로 왔죠. 그랬더니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음악 하자고.
1: 아, 이제 거의 네. 나이도 비슷한 거 아니까. 네. 그랬구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부에서 노래를 좀 들었으면 하니까 네. 형님 노래 한 곡 좀 저 원래 형님 노래 안 하면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난 라이브로 듣고 싶었거든.
0: 네네.
1: 한 곡 한번 저 옛날 생각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아, 좋죠, 좋죠.
1: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
0: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예. 사랑해 주신 예. 오늘날의 구창모를 만들어 주신 예. 어쩌다 마주친
1: 그대. 아, 그래요. 좋아.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형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네요. 아, 이제 목동 걸어서 네, 괜찮아. 예, 괜찮아요. 내 건데 그거.
2: 목이 마르기 때문에.
1: 예, 알겠어. 아까 그럼 물을 드셔야지. 자. 구창모 형님의 노래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래. 박수와 함성은 정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노래, 목소리가 예전이랑 비슷하네요. 예.
2: 아, 그래요?
1: 원래 좀 이렇게 저, 이런 말씀이 실례지만,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조금 처지잖아요.
2: 노인성 목소리라고 있죠.
1: 예, 예.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목소리가 예전이랑 비슷하네요.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시간에, 네. 이 오전에 참 노래 부른다는 게 가수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예, 맞아요.
0: 내가 박명숙 씨 프로니까 정말 예. 열심히 오늘 새벽부터 예, 예. 일어나서, 예, 예. 띠띠기 오고, 목 예. 풀고 왔습니다.
1: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안 하시면 저도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0: 예, 그 예. 얘기 들었습니다.
1: 라이브 안 하면 뭐로 모셔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아, 지금 뭐.
0: 가수가 라이브를 해죠.
1: 그럼요. 문자, 네.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5966님이. 네. 야,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힘이 꽉 차있냐. 네. 83년생 아니냐. 목소리는 정말 그대로다. 예, 이 노래 아,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불러야 돼요.
0: 예, 그죠? 감사합니다.
1: 예, 예. 뭐 여기다 뭐 비브라 틀려가지고 바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니까. 예. 딱딱 끊어서.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1부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우리 네. 창무용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자, 우리 구창모 형님과 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또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더운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예.
10: 그러게요. 아유.
8: 예, 예.
10: 다음에는 이렇게 좀 차양막도 좀 해주고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8: 아니 그냥 나오지 마세요, 형님. 예, 예. 안 나오시면 저럴 일 없잖아요.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아, 오늘 저 나오신 이유 중에 이제 뭐 우리 팬서비스 노래도 해주셨지만
10: 네.
8: 솔로 앨범이 나오셨다고요.
10: 예, 36년이 아니고 37년 만에 예, 앨범을 예. 냈습니다.
8: 아, 그래요?
10: 예.
8: 오, 왜 그걸 늘리세요? 만으로 하면 36년인데.
10: 아니죠. 89년도기 때문에.
8: 아, 그래요?
10: 예.
8: 야, 89년, 그러니까 36년 만에 솔로 앨범인 거예요?
10: 예, 예.
8: 와, 신경을 많이 썼겠네요.
10: 어, 고민을 많이 했죠. 신경, 예, 예. 그게 뭐 신경 그렇죠, 쓴다는
8: 그렇죠,
10: 거고.
8: 그렇죠.
10: 또 일맥상통하겠지만.
8: 예, 예, 예, 예.
10: 어쨌든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8: 예.
10: 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8: 원래는 이제 작년 9월 9일에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10: 예.
8: 건강 이슈로 좀 미뤄졌다고요.
10: 아, 그때 마침 제가 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8: 허리를 다쳤어요?
10: 예,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8: 어, 무엇이 더 다쳤대 또? 조심하시지.
10: 골프 치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10: 예, 9월 예. 9일 날 원래 발매 예정이었었는데
8: 네, 네, 네, 네.
10: 자연적으로 늘어졌죠.
8: 9월 9일 날 발매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구창모라서?
10: 아니.
8: 구창모라서?
10: 어, 맞아요.
8: 예.
10: 그 발명이니까 유통회사에서
8: 예, 예.
10: 아, 저희들이 회의 결과 정했는데 9월 예. 9일이 좋겠다. 그래서
8: 구창모

0: 그러니까
1: 그래가지고
0: 그것도 괜찮네.
1: 구구시대로 예. 맞췄다가 예. 예. 못했습니다.
0: 이번에 CD랑 LP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를 하셨다면서요. 네. 예. 네.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1: 알려줬다고 배철수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했는데 배철수 씨하고 똑같이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CD, LP 거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0: 뭘 또 넣어?
1: USB요.
0: 아, USB까지?
1: 예.
0: 예. 아, 철수 형이 뭐라고 그래요?
1: 그랬더니 뭐라고 잘했다고 그러죠.
0: 잘했다고 그러고. 예, 예. 더블 타이틀 곡이에요. 그죠?
1: 예.
0: 또다시 마주친 그대? 이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니야, 이거?
1: 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오마주한 노래입니다.
0: 어쩌다 마주치니까 또다시 마주친 이거예요?
1: 그 뭐 그런 거고 비슷하게 나가지만 조금 이제 음악 형태는 다릅니다. 멜로디가.
0: 아, 들어볼 거예요.
1: 예, 예.
0: 어쩌다 마주친 또다시 마주친 이렇게.
1: 그럼 박명수 씨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요. 내가 이 상이 큽니다.
0: 예, 예, 예.
1: 이거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똑같은 데가 두 군데 나와요.
0: 찾아낼게요. 형님.
1: 네, 찾아내십시오.
0: 형님 저도 음악 형 음악 알겠습니다. 배워요 지금. 예. 아, 지구별의 연인은 뭐예요? 지구별의 연인.
1: 지구별의 연인은 이건우 씨 작사인데요.
0: 네네.
1: 아, 아주 애틋한 사랑 얘기예요.
0: 어,
1: 나는 너 없이는 좀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예. 영원히 그대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살겠다.
0: 아, 예.
1: 함께.
0: 그 송골매 멤버분들은 다 잘 계시죠? 우리 이태훈 형님도 베이스
1: 베이스 기타 잘 있죠. 예. 그런데 이 곡이 바로 이태훈 씨 작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지구별의 연인.
0: 그러면은 지구별의 연인 그 사랑 이야기인데 한 소절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1: 오구

0: 알아.
1: 오, 좋다. 예, 예. 오, 노래, 오, 노래 좋다. 오, 노래 좋아. 오. 목소리가 형님 진짜 예전하고 똑같네요. 네. 아, 관리를 따로 좀 하셨어요?
0: 관리는 아니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노래를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빠지지
1: 원래
0: 않고.
1: 가수분들은 목소리 때문에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0: 술 담배 끊은 저 이것도 저희 배철수 씨 덕분인데 배철수 씨가 저보다 한 3, 4년 먼저 술 담배 끊었고 그 뒤를 이어서
1: 늦게 끊었구나. 저도, 네, 늦게 저도. 끊었구나.
0: 근데 벌써 이제 한 16년 됐습니다. 네. 배철수 씨가 20년 됐고요.
1: 16년 가슴아. 철수 형님이 나이 여쭤봐도 실례 아닌가? 몇 년?
0: 뭐요?
1: 한 65, 60, 70 되신?
0: 아, 50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그 열정은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돼요. 예. 그렇게 끝까지 저 뭐 본인의 어떤 그 탤런트를 예, 버리지 않고 예, 계속 살려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0: 아,
1: 멋진 것 같아요.
0: 박명수 씨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열정 없이는요. 예, 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들면서.
1: 창무형님도 그렇고 송골모
0: 괜찮은데 송골모 골모 형.
1: 그 창무 때문에 송골모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형님들이 그래도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즐겁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기가 막히죠, 그냥.
0: 예, 제일 좋죠.
1: 20대 때 같죠, 그냥.
0: 아,
1: 느낌이.
0: 그럼요.
1: 예, 예, 예. 예.
0: 젊음이 그, 따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무대 위가
1: 예, 무대 위에 있을 때는 구창모는 예. 20대예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신곡을 한번 들어봅시다.
0: 네.
1: 예, 예. 또다시 마주친 그대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오마주인데 네. 비슷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예. 노래 주세요.
0: 1, 2.

0: 아, 좋은데요? 예, 예.
1: 어, 괜찮습니까?
0: 예, 예, 예.
1: 박명수 씨가 좋다고 그러니까 예, 다 들뜹니다.
0: 예, 예. 노래 좋습니다.
1: 근데 찾으셨어요? 똑같은데?
0: 저는 그, 찾은 데가, 우, 여기.
1: 고기 밖에 없어요?
0: 고기하고, 마주친 그대. 요 거기하고.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연주예요. 거기 마주친 그대 나올 때 둠답둠답둠답 그러니까, 둠답 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마주친 그대 거기.
1: 아니 둠답둠답둠답 아, 이 베이스 솔로가 똑같아요.
0: 우는 우는 우 이건
1: 우드,
0: 아니에요?
1: 아 우도 맞춰 그거까지입니다.
0: 그죠? 그죠? 거의 맞췄잖아요. 예. 네. 아유, 저
1: 맞추셨어요.
0: 저도 무제
1: 제가 선물 준비해가지고 이따 대
0: 아니야,
1: 기다리고
0: 아니야,
1: 있을게요.
0: 아니, 괜찮아요. 예, 예. 야 좋은데 어 여기도 우 나오네요. 뭐, 네. 안, 안현신님도 알아냈어 지금 우 알아냈어 네. 알아냈어 알아냈어 베이스 아 야 송금자님이 역시 네. 예 금자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이름 금자 이름 요새 이름 잘 안 쓰거든요. 금자 야 금자님이 베이스 뚱땅 뚱땅 뚱땅 우 여기
1: 예, 아, 찾아 어, 딱 찾으셨네요.
0: 찾아주셨어요.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아 2023년 KBS 설대 기획 송골매 콘서트를 보고 저희 엄마 진짜 우셨대요. 아, 예. 추석 때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고. 예. 예, 예.
1: 그건 그때
0: 예.
1: 저도 공연하다가 노래하다 울컥한 적도 있는데
0: 예, 예.
1: 조금 좀 뭐라 그러나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객석에서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예. 옛날 뭐, 예. 뭔가 마음은 옛날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김성형님이 이건 이제 준 거예요.
1: 예?
0: 구창모님 중동아시아 가서 재벌 뺨치게 버릇하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라고.
1: 중동아시아는 없고요. 중앙아시아입니다.
0: 중앙아시아죠. 예, 예, 예.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는 예. 없고요. 예. 예. 뭐 뺨치게 버렸다는데 맞아요?
1: 예, 돈을 번 거는 사실입니다. 벌었는데 네. 또 쫄딱 망해도 봤죠.
0: 아, 아니 그러니까 망한 건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벌었냐고요.
1: 네네. 많이 벌었습니다.
0: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1: 차 팔았습니다.
0: 야.
1: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0: 궁금하네.
1: 옛 소련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 차를 팔았다니까 전부 중고차를 판 줄 알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저는 정식 그 H 자동차
0: 예, 예.
1: 딜러였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가지고 아. 전부 새 차만 팔았어요.
0: 거기가 이제 그 저 중앙아시아인데.
1: 네. 카자흐스탄.
0: 카자흐스탄.
1: 네, 네.
0: 와, 그 말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좀?
1: 러시아 말은 이제 조금 스파시바 뭐라든가
0: 스파시바는 나도
1: 드라스트비체
0: 예예예 예, 예.
1: 라크메트 이건 그 나라 그 카자흐스탄 말입니다.
0: 몇 마디 못하네.
1: 예 서바이벌입니다.
0: 아니 그 거기서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사연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0: 제가
1: 간 이유는
0: 짧게
1: 예, 사업하러 간 게 아니고 가요제 참가하러 갔어요.
0: 아 진짜?
1: 91년도에 그것도 KBS하고 있는 KBS를 통해서
0: 네.
1: 저 구창모를 딱 집어서 초대장이 왔어요.
0: 아 거기서 간 거야 그러면?
1: 그렇죠. 사업하러 간 게 아니고 가요제 참가하러
0: 간 거예요.
1: 예, 그렇죠.
0: 그래가지고
1: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알았을까예요.
0: 네, 네, 네.
1: 왜 그러냐면 네.

0: 그 91년도가 아마 그 구소련하고 우리나라하고 처음 수교맺을 때거든요.
1: CCCP, CCCP. 맞아, 아니, 맞아.
0: KGB. 그래, CCCP.
1: 그렇지, 그렇지.
0: 그게 CCCP가 아니고 네. 그 러시아 알파벳인데 SSR이에요. 아~ 그게 SSR.
1: 예, 예, 예. 예. 그래갖고. 그. 짧게, 짧게. 형님에게 예. 많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상 받았어요? 예. 상 받았어요?
0: 그럼요, 상 받았죠.
1: 받는데 받았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예요?
0: 아, 왔죠.
1: 왔는데.
0: 왔는데 이제 왔는데. 그 마지막 날 맞아. 일주일 동안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마지막 날 제 노래가 이제 한500년을 부르게 돼 있는데 한500년 전주가 길잖아요.
1: 예, 맞아요.
0: 전주 무대도 굉장히 커요.
1: 전주만 3분이야.
0: 그렇죠. 끝에서부터 이제 막 그 폼 다 잡으면서 걸어 나오는데 거의 이제 중앙 와서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서요.
1: 예.
0: 누가 창모야 그러면 뛰어나오는 거예요.
1: 갑자기?
0: 예.
1: 무대 위로?
0: 무대 앞에서.
1: 아, 그러니까 무대 앞에서 부른 거야?
0: 그렇죠.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이
1: 그래,
0: 아니고.
1: 그래갖고.
0: 그 얼마나 놀래? 이건 뭐야? 그랬더니 또 얼굴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이야.
1: 아.
0: 아 그런데 경비원들이 이제 술 취하고 막 무대로 뛰어오니까 이제 재질을 다녔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희 그 같은 옛날에 박명수 씨도 아실 거예요. 그 털번의 국수라고 고속도로에 있었죠.
1: 예, 예.
0: 털번의 국수 그. 사주분이세요.
1: 모르겠는데요.
0: 예, 있어요. 민봉식 회장이라고. 예, 예. 그분이에요.
1: 그분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0: 그렇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 그게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 예. 아, 그걸로 간 거구나.
0: 그렇죠.
1: 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차를 파신 걸 하시는 거예요.
0: 그 다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다 연결이 됐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구나 거기서. 예, 예, 와 예. 대박이네. 그러니까 예. 안 와도 되지 여기. 그럼 노래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노래는.
0: 그렇죠. 노래를 제가 사업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 2, 3년만 하면 돈도 벌고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김포공항이다. 예, 김포공항에서 예. 매일 이렇게 V자 그리면서 내려오는 생각만 했거든요.
1: 근데 해보니 아니죠.
0: 아니더라고요.
1: 아, 너무
0: 계속 발목 잡히고.
1: 예, 예, 예. 그래도 배철수 형님은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아,
0: 굉장히 오고 싶었죠. 내 고향 아니에요, 고향.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 고향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오게 되셨죠, 그래서?
0: 들어온 거는 결혼 때문에 97년도에 들어왔고 제가 거기서 또 옆에 나라 키르기스탄으로 또 옮깁니다, 사업지를.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왔던 게 2011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은 그쪽 사업체는 이제 완전히
0: 예, 완전 접었습니다. 예.
1: 그랬군요. 네. 야 그런 또 사연이 있었는데 그 네.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네. 야,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0: 네.
1: 예전에 KBS 가요 톱10에서 골든컵도 두 번 수상하셨죠.
0: 두 네.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탔습니다.
1: 아, 골든컵에서
0: 예, 5주 예. 연속해서
1: 어.
0: 뭐 어쩌다 맞춘 그때부터 시작해서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솔로 할 때 희나리 그다음에 예.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1: 예, 뭐 그런 예. 그때 형님 그때는 상대 방송사에서 이렇게 가요대대전 하면 형님이 송골매가 거의 상 다 받지 않았어요?
0: 항상 10대 가수에는 저희가 들어갔죠.
1: 예예. 예, 예. 예. 어 대단하구나. 솔로 콘서트 계획은 없냐고 이성자님이.
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기획사에서 아마 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곧 여러분들께 무대 만들어서 예, 예. 찾아뵐 거고 그 전에 이제. 부산에서요
1: 예.
0: 예정돼 있는 게 락 페스티벌
1: 아,
0: 송골매로 거기는 송골매로 참가합니다. 락 페스티벌.
1: 철수님 나오시고 여섯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0: 배철수는 안 나옵니다.
1: 아, 왜요?
0: 그 사람은 자기가 정했어요. 이제 노래 안 한다고.
1: 아 예.
0: 그 아무튼, 사연도 얘기하려면 또 깁니다.
1: 아무튼 뭐 그 뭐 다 이유가 있겠죠.
0: 예.
1: 근데 그 저기 뭐야 어쩌다 맞추신 그대가
0: 네네.
1: 이게 진짜 30분 만에 만든 거 맞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돼? 그거 거기까지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네,
0: 통기타를 치고 이제
1: 형님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어찌하다
0: 제일 처음에 만든
1: 멜로디 만들어야 될까 멜로디를. 네,
0: 아니 중간에 후렴 부분부터 만들어서
1: 어디?
0: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요 부분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1: 갑자기 나왔어? 생각이 났어?
0: 예, 그렇죠. 악성이 그게 떠올라가지고 앞에 만들고 뒤에 만들고 이렇게
1: 그래도 그걸 이제 저 철수 형님한테 들려준 거예요?
0: 그렇죠.
1: 모래 그 형님이? 예.
0: 아 좋다고 그러죠.
1: 옳다구나 그래? 옳다구나 예. 이거다? 그
0: 근데 예. 처음부터 옳다구나는 아니고
1: 예.
0: 우리가 그 밴드의 장점이 뭐냐면 여섯 명이 앉아서 음악을 이제
1: 편곡이라고
0: 그러죠.
1: 편곡해야지.
0: 그거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뚱땅 베이스로 뚱땅 뚱땅 뚱땅 뚱땅
0: 그건 오승동 씨의 아이디어예요. 저 드럼 치던
1: 그게 아주 포인트 아니에요.
0: 그렇죠. 포인트죠.
1: 아,
0: 예.
1: 여섯 분의 호흡이 잘 맞았구나.
0: 네네.
1: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박수용 님이 라디오 10년 들었는데 라디오 씨 오늘 최고였다고.
0: 아 그래요?
1: 그럼 그동안 나온 사람들 뭐야 그러면. 지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형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0: 네네.
1: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예. 예,
0: 아
1: 예.
0: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1: 그죠? 재밌었어요. 너무
0: 재밌었어요.
1: 이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애청자들이
0: 네.
1: 너무 좋아하세요.
0: 네네.
1: 예, 예.
0: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예. 생기면 좋겠습니다.
1: 자주 뵈야죠. 예. 네네. 우리 애청자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0: 아 그동안 예. 저를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또 송골매 공연할 때 저를 찾아주시고.

0: 응원해 주신 분들께 새로운 곡으로 또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예. 노래하겠습니다.
1: 또다시 마주친 그대 예, 예. 신곡입니다. 여러분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님 건강 잃지 마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목소리 그대로 좀 유지하셔서 네. 오랫동안 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장사.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최혜정님, 박초연님, 그리고 윤성년님 정말 정말 힐링됐습니다. 예, 10년 동안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사람 박보검이랑 뭐예요 그러면? 아, 그 정도 저도 좋았어요. 예, 구창모 형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희나리 들으면서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도 휴가 가는 차량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서안성에서 남한성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남한성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먼저 서충주에서 음성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서안성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고령에서 해인사 사이로는 작업 여파로 인한 정체가 8km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쪽으로 산내분기점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힘드시죠? 월요일 되면 누구나 힘들어요. 요즘엔 날까지 이렇게 더워서 몇 배로 더 힘든데요. 주말에 쉬었으면 월요일엔 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더 피곤한 이유. 늘 하던 일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닐 거고요. 우리 안의 스위치를 휴식 모드에서 일 모드로 리듬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의외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저기로 경계를 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잠들기는 어렵지만 일단 잠들면 잘 자잖아요. 운동하러 집 나서는 게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또 곧잘 하거든요. 특히 좋았던 거에서 원치 않는 걸로 넘어갈 때 둘 사이의 낙차가 클수록 경계를 넘기가 힘들죠. 그래도 일단 넘어왔으면 절반은 해낸 겁니다. 나머지는 뭐 늘 그랬듯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를 돕겠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여성 락 밴드죠. The Bangles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월요일 그렇게 의역이 되겠죠. Manic Monday라는 제목이었어요. 주말은 너무 빨리 끝났어. 월요일 너무 바쁘고 피곤하지만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 해 라는 노래였습니다. 월요일의 주제가 같은 노래죠. 김재성 씨, 휴가라서 오랜만에 시작부터 듣네요. Manic Monday네요. 휴가를 백뮤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재성 씨, 휴가시군요. 소중한 시간을 저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호 씨, 형님, 여기는 경남 양산입니다. 와, 거기 진짜 더운 데 아니에요. 날씨가 겁나게 덥네요. 시원한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건강 조심하소 하셨네. 아유, 김지호 씨, 잘 버티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그러니까 1904년부터 했대요, 우리가. 이게 지금 122년 만인가요? 가장 높은 기온이 양산에서 나왔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 8월 2일까지 5일 연속 40도를 넘는 기온이에요. 이게 지금 양산이 물론 대구도 좀 분지입니다만 거기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열이 빠져나오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죠. 그저께가 41.6도에서 다시 42.5도 어제. 와, 대단합니다. 대개 이런 기온은 사막이나 뭐 아프리카 내륙 그죠? 그 정도 기온인데 잘 견디셔야 됩니다. 네. 그 밖에 지방도 지금 뭐 엄청 덥죠. 네. 정희권 씨,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마산에서는 무더위로 야구가 취소됐어요. 그렇죠. 시원한, 네, 진짜 그 비가 내려서 취소하면 좋을 텐데. 이번 주는 비 오길 기대합니다. 저 사무실에서 백뮤직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정희권 씨가 늘 이 시간에 산책 나가시는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KBO 경기운영위원들이 이제 이걸 결정을

0: 한다고 그러죠.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 경기장 말고는 지금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프로야구도.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박규희 씨, 오늘도 백뮤직과 함께 달려보자고요. 더위와 싸우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더위하고 싸우면 집니다. 원영애 씨, 온 나라가 휴가 간다고 들썩이는데 백천님은 오늘도 보라. 감사합니다. 보라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하트 5종 세트를 늘 보내고 있는데 카메라 다른 데를 보고 했나 봐요 오늘. 홍정화 씨하고 유영옥 씨, 왜 많은 분들이 왜 다른 카메라를 보고 하냐고. 다시 할까요? 아, 이쪽이군요. 8월의 첫 월요일이에요. 8월 3일입니다. 우리가 덥다는 얘기 자꾸 하면 더 더울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날씨예요. 참는다고 기온이 더 오르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어우 더 투덜거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소연 저 DJ 천이가 다 들어드립니다. 피곤하다는 얘기, 덥다는 얘기, 뭐 오늘 힘들다는 얘기 마음껏 하셔도 돼요. 듣고 싶은 노래도 마음껏 내놔라 하세요. 귀로 듣는 에어컨 같은 음악 좋겠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도 그냥 헛웃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좋고요. 웃음이 삐져나왔던 일이면 다 됩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이 더위에 보내셨는데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미국의 배우이고 가수인 잭 와그너가 노래한 All I Need, 내게 필요한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방금 끝난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댄 하트만이 노래한 I Can Dream About You. 당신을 가질 수 없다면 꿈속에라서 당신을 만나면서 그리움을 달래겠어요. 라는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목이 조금 잠긴 것 같다고, 야, 목소리 들으면 금방 하시나 봐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그, 아, 제가 8월 말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유튜브 론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살인적인 더위에. 나중에 좀 구체적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김정길 씨가 여기 창원인데요. 어제보단 덜 해요. 36도입니다. 덜한 게 지금 36도예요. 사람 체온이죠. 김현철 씨 처음 오셨네요. 콩 가입하고 오래간만에 라디오 듣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업무 보면서 라디오를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피서가 아닐까요? 와, 업무를 시원한 데서 보고 계시나 봐요. 김현철 씨. 7831님, 주말에 애들한테 시달리고 출근 중입니다. 언제 쉬려나? 아우, 이야, 진짜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이들,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돌보고. 7831님, 제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2254님, 저희 집은 인천인데요. 시골 계신 엄마와 동생네 부부 조카들이 다 우리 집으로 피서 왔어요. 어떡해.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데, 그죠? 진짜 무섭겠습니다. 도망가고 싶겠어요. 아파트에서 온 집안 식구가 북적북적하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워요. 그래도 많은 식구들이 모여있으니까 행복하긴 합니다. 진짜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호사님, 제가 미니 도넛 세트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군이 문자 참여 계속 보내고 계세요. 태풍이 한반도로 오면 좋겠어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라고 있어. 승찬아! 승찬이가 지금 중1인가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지. 한반도로. 지금 13호 태풍인가요? 돌핀. 이 귀여운 이름이죠. 돌고래라는 이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한반도로 직접 관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태풍 영향으로 바람과 이제 비가 오겠죠. 네. 이번 주 아마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영향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태풍 진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7월 8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강력한 게 또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4호 태풍이죠. 구지라. 이게 일본어로는 고래인데요. 그러니까 돌고래에 이어서 고래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승찬이 사연 소개했더니 6445님이 백디 이승찬 엄마예요. 중학생 이승찬 군 말고 군대에 있는 이승찬 엄마예요. 깜놀했어요. 이름만 듣고 제 아들인 줄. 제 아들 이승찬 군대 생활 잘하고 중학생 이승찬도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승찬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셨네요. 본인 이름이 이승찬인 분들 한번 보내주세요. 친구 이름이나 네, 이승찬 있는 분들 보내주세요. 6445님 시원한 아이스크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파이스 걸스라고요. 저도 만나봤는데 아주 부잡한 소녀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줌마들이 됐겠죠. 영국의 5인조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를 원혜진 씨가 청했습니다. 내 마음 얻고 싶어? 그럼 먼저 내 친구.

하하, 8824님이 백천삼촌, 제가 바로 중학교 2학년 이승찬 학생입니다. 승찬이가 이제 문자 도전했네요. 홍영미 씨가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다이어트 했어도 티가 안 나는 리조 하셨네요.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에 이어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래퍼인 리조가 노래한 주스였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멋져. 당당하게 빛나는 게 바로 나야 하는 자폭송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8월 3일 월요일 지금 시각이 12시 29분 됐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황희정 씨군요. 몇 달 동안 너무 바빠서 미용실을 못 갔거든요. 마침 오늘 시간이 나서 커트하러 갔는데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졸다 깨보니까 머리를 너무 이상하게 잘라놓은 거예요. 속상해서 원장님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했더니 아니에요 이게 잘하면 예쁠 머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잘하면 예쁠 머리라니 근래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신박한 헛소리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웃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이건 헛소리를 넘어서 그 디자이너분이 더이 먹었네. 김지원 씨, 저희 부장님이 가끔 메신저로 부르세요. 바쁜가? 시간 되면 좀 와보지. 이렇게 해요. 제가 다른 일 하느라고 조금 늦으면 왜 안 와? 재촉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메시지 받자마자 바로 가면 아 왜 이렇게 급해? 이럽니다. 아니 대체 언제 오라는 거예요? 어이없지만 웃어야죠 뭐. 하 지원 씨 그 부장님이 아마 발가락 양말 신은 그 슬리퍼의 그 부장님이죠. 6657님 얼마 전에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취해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하필 전 남친한테 한 거예요. 뭔 말을 했는지 통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날 톡이 왔어요. 딱 한마디 너 뭐냐?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길래 저런 반응인 걸까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답장도 못하겠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일단 웃습니다. 진짜 뭔 말을 한 걸까요? 취중농담은 거의 진심인데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아직 전번 톡 삭제 안 한 거 보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거네요. 성승현 씨, 7살 둘째가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여친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9살 큰아들한테 물었죠. 너는 좋아하는 여친 없니? 그랬더니 어 나 없어. 그래서 나 지금 총각이야. 이러는데 빵 터졌습니다. 아니 9살짜리 입에서 총각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쪼록 9살 아들이 총각 생활을 오래도록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워서 웃어요. 7살 9살 야 진짜 애들 힘드시겠습니다. 키우기에. 요즘 7살은 아날로그 시대는 한 10살 정도, 9살은 한 12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저 생활 자립심이나 인내심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늦고요. 그렇죠?

그냥 우쭈 사연에 이어서 들은 노래, 미국의 락밴드죠. The Nag이 노래한 My Sharona였습니다. Sharona, 난 너한테 빠졌어. 네 생각만 하면 막 설레. 어떻게든 네 마음을 얻고 싶어 라는 노래. 네. 홍원기 씨가 이 노래 청하셨네요. 그냥 우쭈의 사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도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아까 저 9살짜리가 나 지금 총각이야 하니까 웃겨서 그랬나 봐요. 홍영미 씨가 총각김치 한 입 먹다가 내동댕이 쳤다고요. 9988님 여기저기서 다 여름 휴가 떠난다고 난리인데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노상주장. 아, 노상주차장에서요. 정말 뜨거운데 힘드시겠습니다. 땀이 계속 나겠네요. 와, 지금 뭐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지금 여의도 공원 쪽에 내려쬐고 있거든요. 아, 김인

0: 한식 임한.
1: 네, 백디 금요일에 6살짜리 맛조개 체험 다녀오고 밥을 안 먹던 아이가 밥 먹을래 조개 체험할래 하니까 밥상으로 달려오네요. 온 가족이 빵 터졌어요. 그만큼 힘들었었나 봐요. 맛조개 체험이요. 맛조개 체험이면 글쎄 힘들었다는 거 보니까 잡으러 갔나 보죠? 네,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장은숙 씨, 백디 운동하고 나니까 시원한 맥주가 땡기는데 한 캔 하고 싶은데 마셔도 되겠죠? 운동 안 하고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 물론이죠. 은숙 씨.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나서 먹는 그 한 캔의 맥주. 아유, 국룰이죠, 그야말로. 아, 운전을 하지 마세요. 아시죠? 5050님, 백천이 형, 저 제주에서 서울 올라와 있어요. 문자 소개 안 해주시면 여의도로 달려갑니다. 지금 종로에 있어요. 저녁에 제주도 내려갑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진행하세요. 임송혜 선생님이 되는 그날까지. 밥 먹다 문자 보내요. 임송혜 형 사랑합니다. 예, 아 진짜 MC계의 전설이셨죠. 네, 제가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그랬는데. 4676님이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청하셨어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야.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길 바래요.

노래 세 곡 쭉 이어들었어요. 닐 세다카의 노래 와우 와우송이었죠. You mean everything to me. 강형남 씨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처음 배웠던 팝송 좋은 노래라고. 김재성 씨도 딸이 천년 여왕 극장판 주제가 부른 따라 세다카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그 엔젤 퀸이라는 주제가였을 겁니다. 따라 세다카도 가수였죠. 아버지하고도 노래했었고요. 아들이 하나도 있었는데 시나리오 작가였죠. 마크 세다카. 네. 이어서 영국 밴드 더 서처스의 러브 포션 넘버 나인. 이 사랑이 너무 안 풀려서 사랑의 묘약을 마셨더니 누구든 사랑하게 될 만큼 정신이 푹 빠졌었다고. 이어서 김미라 씨가 청하신 노래, 미국의 여성 보컬 그룹이죠. The Ronettes가 노래한 Be My Baby. 내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 있어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는 노래. 네. 처음 신청하는 거니까 꼭 틀어주세요 하신 김미라 씨 신청곡 배달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영 씨 신청곡도 배달합니다.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요 언제든지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달합니다.

김지영 씨는 콜롬비아 가수죠. 샤키라가 노래한 Try Everything을 청하셨네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주제가죠. 실패해도 괜찮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거야 라는 노래 듣고 가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임백천의 백뮤직 월요일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2부에도요 식후에 디저트 같은 노래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7025님이 주말 이틀 일했는데 너무 더워서 일하는 게 낫지 싶더라고요. 에어컨 틀고 일하니까 시원했어요 하시면서 에어로스미스의 에인젤 청하셨죠. 당신은 나한테 천사예요. 당신 떠나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줘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1부 마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 3패에서 서종 사이로 15km 구간에서 정체되고 더 가서 설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기린 1터널에서 기린 5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도 정체가 늘면서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화도분기점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는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더 가서 팔탄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안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번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8월 3일 월요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게 영화 제너드의 OST였죠.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 클립 리차드와 그리고 뭐 영국 사람이죠. 호주 팝의 요정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한 Suddenly. 어느 순간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 서로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가사인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그 31살, 클립 리차드가 39살 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 8살이죠. 홍영미 씨, 썩은이. 아, 왜 그러세요? 좋은 제목인데, 썩은이. 썩은이. 치과 원장님이 이 곡에 좋아요를 누르셨어요. 크크크크. 아, 김경준 씨가 백천님, 홍어 드세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콧구멍이 뻥 뚫린다. 알죠. 근데, 아우, 그 옷에 냄새가 배가지고, 그거 세탁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진짜 그, 대단하죠. 아, 홍영미 씨는 흑산도 생홍어, 홍어회 진짜 맛있는디. 생홍어회 저도 먹어봤어요. 와, 정말 그 식감 최고죠. 쫀득하면서. 맞아요. 아, 아까는 그, 샤키라 노래 있었잖아요. 사킨, 사키라 해서 또 홍어까지 갔네요. 그죠? 이미정 씨도 백천님 목소리가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감기로 오해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 유튜브 먹방 촬영하느라고요. 막 헤맸더니 목이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가라앉았다 그럴까요? 네, 목이 좀 그러니까 허스키해졌습니다. 네, 나름 매력적이 된 거죠. 5013님이 서든히 청하셨어요. 팀 백뮤직 안녕하세요. 늘 잘 듣고 있으면 말해 못해요. 두 시간이 달달한 해피아워랍니다. 듣고 싶은 곡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적절한 때 하나씩 풀어주세요 하면서 여러 곡 적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든이었습니다. 아, 2부도 여러분들 꼭 붙어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해결해 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찾는 사람들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여보! 이게 어디 갔지? 엄마! 프린트 왜 안 돼? 김대리! 뭐 이렇게 해요. 가서 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뭐 기계 전원이 안 켜졌거나 뭐 물컵을 자기 책방 그 책상에 올려놨거나 그래 놓고 찾는 거죠. 본인이 찾으면 되는데 바로 다른

0: 사람부터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요즘 같은 휴가철이면 휴가 간 직원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유 쉬고 있을 텐데 미안. 야 그거 어떻게 됐댔지? 나한테 그 파일 넘겼던가 뭐 이러면서요. 알고 보면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본인이 생각났을 때 말해야 하고 본인이 생각났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화 마무리하면서 꼭 그러죠. 아유 쉴 텐데 미안. 아 푹 쉬어 푹 쉬어. 무더위에 지친 분들, 이 휴가 중이신 분들은 다들 방해 없이 잘 쉬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인 분들한테 그렇게 전화나 톡하기 있기 없기 꼭 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DJ 천이가 배경음악을 잘 깔아보겠습니다. 신청곡도 받아요. 휴가지에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몇 분이 계신다면은 내 신청곡이 나오나 네 신청곡이 나오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저녁 뭐 저녁 만들기라든가 뭐 디저트 사기라든가 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까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쭉이어 듣고 왔어요. 이 노래 밥 웰치의 노래 에보니 아이스 들으면서 엄혜영 씨가 오! 내 눈인데 갈색 눈동자. 그래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인 밥 웰치 에보니 아이스 김홍관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아름답고 특별했던 검은 눈동자의 그녀를 잊을 수 없다는 노래. 전 노래는 정경화 씨가 미국의 포크락 그룹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청하셨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노래가 자넷 잭슨의 Someone to Call My Lover라는 노래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죠. 예. 자넷 잭슨,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인. 근데 이 Someone to Call My Lover 이 노래는 아메리카의 그 벤츄라 하이웨이라는 노래를 샘플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경화 씨 신청곡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쭉 골랐답니다. 우리의 미니롱 PD가. 미니롱 PD가. 여러분들이 지금 미니롱이라고 예명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7시 프로 할 때도 아침에 미니롱 PD였대요. 아마 다른 거를 또 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시간 가지고 정해보세요. 글쎄 그 벤츄라 하이웨이는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속도로인데 제가 거기 운전하면서 한번 달려봤거든요. 몇 시간 예전에. 아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 참 좋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좋아했다가 급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밀려오네요. 지금 7만 8초가 많은 분들 지금 휴가라 휴가 즐기고 계신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3385님은 일하시는군요. 수원입니다. 남성 컷 미용실이에요. 아 컷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갈 텐데. 손님 두 분 염색해드리며 방송 들어요. 잠시 시간 남아서 손님들하고 시원한 커피 마십니다. 손님들이 방송 좋대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게 파마 말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중화하기 전에. 알죠 제가. 7789님 백디 전주에서 음식 배달하고 있는 라이더입니다. 도로 위는 이리 뜨겁답니다. 지금 오토바이에 온도계를 다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43.1도. 야 세상에. 지금 대낮 기온이 43.1도까지 갔네요. 근데 지금 온몸으로 그 지금 열풍을 맞고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7789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저 7789님이 가끔 사연 주셔서 고마워요. 5288님은 백디 휴가라서 강원도 태백 왔어요. 매봉산 바람의 언덕 풍경이 너무 좋네요. 청계산에 매봉인데 여기도 매봉산이 있군요. 이곳도 덥긴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강원도 태백이 되게 이제 해발 650에서 700m 정도 되니까 그야말로 이게 휴양지죠. 여름에. 그죠? 진짜 좋은 데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풍력 발전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몇 기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대요. 거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요.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돈이 얼마씩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웃기는 사진을 봤는데 이게 바람에 무너진 사진. 세상에 풍력 발전기가 바람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땅에 초박힌 모습을 봤는데 아, 그 정도로 바람이 있군요. 8745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첫 방학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돌밥 돌밥. 와 지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외식을 해도 거기서 거기고 집밥 고집하는 아이들은 살찌고 엄마는 살 빠지는 여름방학입니다. 사실 필요한 게 엄마가 방학하는 건데 엄마 극한 직업이죠. 엄마라는 극한 직업. 근데요 이 저 외식을 하려고 해도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더 덥잖아요. 야 진짜 이거 빨리 더위가 가셔야 되는데 그죠. 3374님 사회인 야구 심판 8년차 사람입니다. 그간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어제 폭염에 경기 강행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요. 경기 끝나고 어지럼이 심하더라고요.

근처 병원에서 링거 맞고 집에 왔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진 증사네요. 그러니까 열사병 느낌인 거예요. 땀이 심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예? 근육 경련, 그리고 이제 피부가 차지면서 축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탈진. 근데 열사병이 이게 가장 위험한데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의식도 흐려지고 헛소리도 하고 경련. 이야, 열 경련도 있군요. 땀 많이 흘리고 팔다리 복부 근육이 쥐가 나는 듯이 아프답니다. 또 열 실신도 있고요.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령자들, 약한 어린이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374님은 링거까지 막 어지러움이 심해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 증세였던 거예요. 3959님 1옵션의 원웨이 티켓 청하셨어요. 백디, 항상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 감사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원나잇 티켓인가 날 보러 와요인가. 아무튼 제목을 몰라도 대충 보내면 안다고 해서 보냅니다. 아, 이런 확실하죠.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입니다. 1옵션, 독일에서 활동한 영국의 디스코 그룹인데요.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사랑을 뒤로하고 돌아올 수 없는 편도 기차를 타고 떠나겠다는 노래입니다.

Eruption의 One Way Ticket에 이어진 뭐 거의 느낌이 비슷한 노래죠. 독일의 여성 디스코 그룹 아라베스크의 노래 Hello Mr. Monkey. 안녕 Mr. Monkey. 당신의 그 유쾌한 음악과 춤이 모두를 신나게 하네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8월 3일 무더운 날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미니롱 PD 미니롱이 지금까지 예명했는데 지금 민슐랭도 있고요. 미니 마카롱 PD도 있네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좋으세요? 민슐랭, 미니 마카롱 PD. 결정해 주세요. 뭐 다른 것도 좋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통기타로 불러드릴 텐데요. 더움은 만사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대충 보낼 순 없고요. 아유 생일이 뭐 별건가요 하셔도 챙겨주면 좋죠. DJ 천이가 노래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홍경혜 씨, 백디 이 더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한 날 되고 싶어서 생일송 신청해요. 네, 6627님, 백천님 무서운 삼복더위에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신 엄마를 생각하며 제 생일 자축합니다. 제 이름은 신세실리아예요. 천주교 세례명이시군요. 8770님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한다고 안 하네요. 씁씁합니다. 윤창섭.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쓸쓸도 아니고 씁쓸.

씁쓸도 아니고 씁씁. 홍정화 씨,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 주세요. 성함은 전방자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 하셨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네요. 3161님, 오늘은 우리 엄마 이분숙 여사의 74번째 생일이세요. 더운 여름에 태어나신 우리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526님은 부산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생일이에요. 저 지금 통도서 왔는데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들 이름 김준영입니다 하셨어요. 8429님이 외손자 신우의 생일입니다 하셨고, 이동순 씨는 어제 남동생 이인균 씨 생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축하해달라고 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축송 그러면 네, 불러드릴게요.

지준영 씨, 세실리아 생일 축하합니다. 8533님이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노래한 Way Back Into Love를 청하셨네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OST죠. Way Back Into Love 신청하십니다 하셨죠. 신남인 씨도 같은 곡을 청하셨어요. 휴 그랜트 뭐 글쎄 눈에 아주 그냥 느낌이 뭐랄까 바람기가 조금 느껴지는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인 휴 그랜트 영국 배우죠. 헤일리 베넷은 미국의 가수고 배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배우로 나와서 부른 노래죠. 신남인 씨도 청하신 노래.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로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뮤지컬 가수죠. 이디나 맨젤이 노래한 Let It Go. 더 이상 숨지 않고 나 억누르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디나 맨젤의 Let It Go. 여름 노래죠. 0540님, 0681님, 신별님이 네, 이 노래 청해서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947님이 더워도 너무 덥네요. 복도에도 나가기 싫은 날이에요. 그래도 열일해야죠. Flowers, Miley Cyrus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죠. 미국의 가수고 배우인데 아역 탤런트로 데뷔해서 팝 가수로 성장한 가수죠. 이제 꽃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예전에 상처를 입고 나 강해졌거든. 내 행복은 내가 만들 거야.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그 유명한 노래 스팅의 Shape of My Heart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화요일도요. 낮 12시에요. 저 뜨거운 열기 속으로 퇴근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엔 사랑과 아픔이 있어요. 스팅, Shape of My Heart.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에서 공사하면서 청주분기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입니다.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도로 청주 방향으로도 송리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구병산 요금소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해대교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더 가서 팔탄 분기점 부근 사고의 여파로 화성 휴게소부터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아이디가요 행복 행운 윤재일이신 반지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글을 남기네요. 은간씨 요즘 살림남 잘 보고 있어요. 11월에 우리 딸도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가은씨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힘내시고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고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저는요 잠시 힘든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요. 기죽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지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데 힘을 내야죠. 무엇보다 저도 우리 반지분들 응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축 내려간 어깨 으쓱하고 올리시고요. 처진 입꼬리도 스마일 끌어올리면서 우리 기운내 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여서 행복한 월요일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은가은 박현호의 사랑해 사랑해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행복, 행운, 윤지일. 이름 앞에 이렇게 행복, 행운 뭐 이런 거 적어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아유, 11월에 따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아, 걱정 많으시겠어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참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들은 손주보다 딸이 걱정되죠. 그래도 용기 있게 순풍하고 날 거예요. 김정원님께서 응디 살림남 잘 봤어요. 아, 잘 보고 계십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아카시아님께서 응디 저도 살림남 챙겨봤어요. 박현호 씨와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답니다. 아, 저희가 그렇게 거기서 악플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참 그 뭐 사람 마음 100% 얻기가 쉽나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또 잘 봤다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신랑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도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3735님께서 은박 부부의 노래 사랑해 사랑해 나오자마자 1등으로 벨소리 변경해놓고 매일매일 듣고 따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은박 부부 나오는 건 다 챙겨보고 있지요. 서은이랑 함께 알콩달콩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파이팅. 우리 서은이가 참 순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애기 어쩜 저렇게 순해 이러면서. 너무 귀엽죠. 어제인가? 어제 우리 서은이 앞머리 잘랐거든요. 베냇머리 눈 계속 찔러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잘라달라 그랬는데 엄청 짧게 잘랐어요. 그 옛날에 사랑이 하는 그 추성훈 씨 딸처럼 앞머리 요렇게 짧게 잘랐는데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는 뭐 자기 머리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엄마 내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 이러면서 운다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무튼 다들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반제이분들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응디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티키타카 함께합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빈예서의 으뜸타령이었습니다. 아, TNS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저는 옷 만드는 일을 하는 63 아줌마입니다. 날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은비트 들어요. 문자 한번 보내고 싶어도 사장님 사모님과 같이 일을 하니 눈치가 보여서 못 보냈어요. 근데 8월 1일부터 내일까지 휴가라 가족끼리 삼척항 놀러와서 사연 보내요. 저도 살림남 귀엽게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사장님 사모님 같이 일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뭐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잠깐 핸드폰 봤는데 논다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보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또 바쁘시니까. 아유 휴가시군요. 삼척항 가족끼리 여행 가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점심 먹고 잠깐 쉬시는 중이시죠? 재밌게 들어주세요. 김정희님께서 딸내미한테 휴가 갔다 왔더니 온몸이 쑤시네요. 딸과 이런저런 추억도 만들고 싸우기도 하고 여기저기 함께 다니다 왔더니 제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딸내미가 여행 참 좋았다 하니 저도 좋네요. 따님이랑 같이. 근데 꼭 이게 싸우는 거는 빠지지 않아요. 그죠? 또 뭐 몸도 힘들고 여행 같은 데 보면 낯선 데 가면은 또 괜히 말 한마디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유 다 좋다 다 재밌다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6242님께서 응디 직원은 휴가 보내고 남편이랑 둘이 일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여름엔 더 힘들지만 둘이라서 그리고 응디와 함께라 오늘도 화이팅해 봅니다. 힘들지만 둘이라서 크 남편분이랑 아주 알콩달콩 잘 지내시나 봐요. 원래 같이 일하면은 그렇게 싸운다던데 여긴 아닌가 봐요. 직원분 휴가 보내시고 두 분이서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또 라디오로 함께 으쌰으쌰 해봅시다. 8006님께서 응디 오늘부터 휴가라 집에서 편하게 보라보는데요. 응디는 아기 낳고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오. 우리 반제분들이랑 약속했잖아요. 저 다이어트 하기로. 그죠? 잘 하고 계십니까 반제분들? 저랑 약속하셨던 분들 왜 몇 킬로 빠졌다고 말이 없죠? 저는 계속 빼고 있어요. 계속 파이팅해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 6킬로 빠졌어요. 6킬로. 일단 물론 뭐 출산 임신하느라고 쪘던 살이라서 금방금방 빠지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 이렇게 쪘던 몸이면은 아마 빼기가 힘들 텐데 저는 또 붓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6킬로 빠졌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한 4kg에서 5kg 더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딱 결혼하기 전 몸무게. 그렇게 돼요. 파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에, 우리 여름에, 여름 가기 전에 나시 한번, 민소매 한번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파이팅.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0390님께서 응디 여기는 전라도 나주예요. 오늘 날씨 보니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대요. 경남 양산은 42도가 넘었다고 하죠.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더위 때문에 불쾌지수는 오르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그래도 오후에 오아시스 같은 응디의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아, 요즘 무더위가 정말 계속되고 있죠. 웬만해서는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요, 가족과 이웃들의 안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계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요즘 끼니 그냥 한 끼 거르고 물도 잘 안 드시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야외 작업을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일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시원한 물 정말 계속해서 드시면서 이 탈수가 참 위험하거든요. 휴식을 꼭 취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 정말 잘 챙겨야 돼요. 아셨죠? 정희숙님께서 응디 부산은 요 며칠 너무 덥네요. 오늘도 조금 빠른 점심 먹고 남편과 더위 피해서 북카페 왔어요.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가 최고네요. 맞아요. 집에 있어도 에어컨 비용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데 시원한 데 있으면은 갔다 오는 게 좋죠. 윤성희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예요. 요즘은 방학이라 오전 수업하고 빛나는 트로트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안 그래도 방학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어딜 가나 북적북적 다 줄 서야 되고 그래서 무슨 날이 왜 이렇게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그랬더니 방학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학이구나. 엄마 아빠들 정말 아이 데리고 어디 가기 외출하기 정말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아 노래 듣고 와서요. 반장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진의 오라카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우리 회사 팀장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야.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 근데 너무 챙겨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야. 아,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0: 정대리, 잠시 이리 좀 와볼 수 있나?
1: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0: 별일은 아니고, 여기 정대리 자취하지? 그럼 집에 가서 혼자 심심할 때 이거 보는 거 어때? 내가 정대리 생각나서 집에서 챙겨갔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네.
1: 네? 저를 위해서 뭘 챙겨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요?
0: 잠시만. 이게 좀 무거워서 내가 정대리 차례로 옮겨줄게. 내가 챙겼지만 무겁다.
1: 팀장님, 이렇게 큰 박스를,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다 뭔가요?
0: 책이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 왠지 정대리는 책을 좋아할 것 같았어 말이야.
1: 저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마음에 들어? 다행이군. 그럼 이건 어떤가? 운동도 해야지. 덤벨이야.
1: 그리고 이건 또 어떤가?
0: 클래식 CD인데 내 감성이랑 정대리 감성이 통할 것 같더라고.
1: 뭐지? 내 취향에 맞는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본인이 쓰던 걸 나눠주시는 거지? 책도 있던 책이고 덤벨도 쓰던 거고 그리고 나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나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냐고. 팀장님 제발 취향 공유 좀 그만해주세요. 이거 다 제 취향 아니라고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서주경의 쓰러집니다 였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그 팀장님이 참 다정하고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도 이 사연에서 부장님을 조금 얘기를 해 다뤘더니 자연스럽게 부장님이 7025님께서 부장님께서 이사 가시나 봐요. 짐 정리하시는 듯이. 오늘은 팀장님이에요. 부장님 아니고 하도 우리 부장님들을 얘기했더니 부장님인 줄 아시 팀장님이시래요.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뭘 챙겨주시는데 왜 그런 분들 있죠. 집에서 뭐 이렇게 짐 정리하다가 아 이건 새 건데 김대리 줘야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아까운데 근데 난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아 이거 중고거래에 팔기도 좀 그렇고 이게 김대리 이거 혼자 사는데 외로울 텐데 이거 줘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취향 안 맞으면은 진짜로 짐입니다. 예. 아무짝에 필요 그거 본인이 그 정리 안 하시는 거를 주시면은 이분이 쓰는 게 아니라 이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458님께서 배우 주연님 성대모사인가요? 지가요? 그랬걸랑 아니요. 저도 사실 5292님께서 응디 한석규 배우님이시죠? 맞죠?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한석규 배우님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주연 선배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완벽하게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대리 잠시만 이리 와서 볼 수 좀 있나? 이렇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총대리 잠깐 이리 와서 볼 수 있나? 이렇게 너무 꼬여가지고 약간 주연 선배님이 돼버렸어. 한석규 배우님 따라한 겁니다. 잠깐 주연 선배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석규 선배님이었어요. 이민지님께서 취향도 아닌데 자꾸 궁리하시나 봐요. 그니까요. 이거 약간 괴로워.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그거 잘 쓰고 있어? 근데 나 여기서 좀 CD 듣게 그거 한 번만 가져서 나 하루만 좀 쓰자. 다시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그냥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잘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확인할까 봐. 그것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 집에 어떻게 두고 가요? 차도 없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이구지구 어떻게 가냐고요. 그 책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1117님께서 아 이 사연 우리 남편 사연 같네요. 우리 남편도 며칠 전에 직장 상사분이 주셨다면서 위인전 세트 받아왔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시간 가면 읽겠죠. 위인전 세트 웬 말이에요. 그 우리 집에 있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많아요 그거. 그리고 심지어 책이 무겁고 두껍고

요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 펼치잖아요. 한 5장 읽으면 졸려.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넣어놔가지고 물론 다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게 집중이 됩니까? 그 대사전을. 아 위인전 세트 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 있으면은 읽기는 하겠지만 책이야. 책이야 읽기는 하는데 뭐 이런 덤벨 이런 거 있죠. 그 뭐 땀 묻은 거 쓰던 거 그리고 CD 뭐 이런 거 클래식 CD 이거 뭐 취향도 아닌데 이거 듣겠어요? 물론 뭐 나중에 있으면 들으라고 해도 좋겠지만 진짜 취향 아니신 분들은 안 듣거든요. 아유 팀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정리를 이쪽에다 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자 은빛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롯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팀장님이 주신 거 그 자리 옆에 그대로 다 쌓아두면 안 돼요? 아, 그 이건 아닌가? 노래 듣고 올게요. 윤수연 천태만상,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픈 스튜디오 찾아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더우실 것 같은데 저도 반짝이분들 얼굴 보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집에서 보라 화면으로 봐주세요. KBS 카메라가 좋아서 저 엄청 예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더운데 너무 오래 서 계시지 마시고요. 반짝이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자, 2부에서는요. 오늘은 왠지 그리고 티키타카로 돌아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We'll be right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5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진남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북충주 부근부터 밀립니다. 이후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안주 방면 구례화엄사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경 방향 정체도 꾸준한데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론 총 27km 막히는데 정체는 강원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부 일대와 평창에서 둔대터널까지 가장 많이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린 3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정류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춤 다 dance me now.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오유진의 여우야 뭐하니 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채팅하시는 분들이 서로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계세요. 이런 거 너무 좋죠. 반지분들 더위 건강 정말 잃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찐이아님께서 사랑스러운 듀엣 신곡 은근 박현우의 사랑해 사랑해 너무 좋아요. 응디 대박나세요. 노래 참 쉽고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불러보세요. 김경선님께서 평소에는 주말만 듣다가 수요일까지 휴가라서 혼자 집에서 옥수수 먹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 중이에요. 최고입니다. 아 근데 옥수수 먹다가 혀 깨물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왜 입술이고 혀고 뭐 볼이고 다 씹잖아요. 어, 같이 막 씹어 먹다가 이러면서 그게 또 피맛도 조금 나야 맛있는 것도 더 맛있어요. 예. 자 계속해서 2부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2: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9520님께서 빛나는 트로트를 지켜주는 은가은님, 더워도 너무 덥네요. 얼음백 끼고 선풍기 앞에서 음악에 푹 빠져서 시원한 계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계곡에 온 것처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늘 좋은 음악,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또 은비트 또 애청자신 거 이렇게 인증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계곡 가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지금 계곡에 계신 분들, 지금 계곡에서 수박 드시는 분들 제일 부러워요. 아, 근데 진짜 여름하면 조용필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요는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은비트에서 들으시죠. 3563님께서 요즘 저녁에는 집 앞 공원에 가서 40분씩 걷다가 옵니다. 근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들 보니까 저도 따라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뛰기에 도전합니다.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조심조심 뛰고 오려고요. 제가 운동할 때 즐겨 듣는 노래 신청해요. 문희옥의 평행선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더울 때는 뛰시다가 땀 많이 흘리시면 안 됩니다. 꼭 천천히 조금씩 뛰시고 무리하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많이 뛴다고 해서 나도 많이 뛰어야지 이렇게 충동적으로 뛰시지 마시고요. 충동 러닝 절대 금지예요. 물 꼭 챙겨가시고요. 계속 수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땀 너무 많이 흘리면 진짜 탈수 증상 와요. 큰일 나요. 더울 때 뛰면. 그죠?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듣고 티키타카로 돌아올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문희옥의 평행선.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속마음을 말해줘 인데요. 8월 3일 월요일 지금 시각 3시 15분 30초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반지분들 진짜 찐 속마음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련한 주제예요. 속마음을 말해줘.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장님 고생이, 사장님이 뭐 고생이 많습니다.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이런 얘기에 네 솔직히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빙수 한번 쏘시죠.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눈치 없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하하 고생은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이런 얘기 하곤 하죠. 물론 이것도 진짜 생각은 맞지만 근데 찐찐찐 속마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반지분들의 리얼 속마음은 어떤지 사연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엄마 라면 끓여줘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네가 좀 끓여 먹어라 하고 싶지만 웃으면서 그래 엄마가 끓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컵라면도 왜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응디 내가 아내가 여보 오늘은 저녁을 시켜 먹자 라는 말에 그래 그래 라고 말했지만 저의 진짜 속마음은 여보 우리 지금 일주일째 시켜 먹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뭐 이런 사연 진짜 속마음.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사연이 많을까.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진미령의 말해줘요. 이용복의 너에게만 말해줄게.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미령의 말해줘요. 이용복의 너에게만 말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속마음을 말해줘. 진짜로 찐찐찐 본인의 속마음.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추첨해서 1인 커피투 쿠폰 보내드립니다. 만나보죠. 나 첫 사연부터 나 너무 웃긴. 8322님께서 항상 은디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 속으로 제가 더 예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신감 심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 왜 우리 그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본인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몇 번 한다 그랬지?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정말로 여자로 태어난 이상 거울 보면서 오늘 괜찮네 이 정도면 예쁘지 이런 생각은 무조건 한대요. 하루에 몇 번 그 통계학이 나왔는데

분께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각자 돈을 관리하는데 2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돈을 다 월급을 주고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 돈을 다 쓰고 나 20만 원 더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조금 다르죠. 저도 저희 신랑이 수입을 다 저한테 주기 때문에 뭐 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선뜻 그래 뭐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 좀 아껴 쓰자 이렇게 하고 주긴 주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돈을 관리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같이 이제 수입이 지출이 나가는데 용돈 다 쓰고 또 달라고 한 건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 윤정희 님께서, 여보 이번 생일에 나보고 무슨 선물 받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냥 아무거나 라고 했잖아. 사실은 나 명품 가방 갖고 싶어. 사줄지 모르겠지만 말이나 해본다. 윤정희 님 남편분 듣고 계시나요? 명품 가방 갖고 싶대요. 우리 여자들이 살면서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유 나 비싼 거 필요 없어 됐어, 그걸로 아이들이 나 좋은 거 사지, 아 됐어 돈 아껴 됐어, 나 명품 가방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매는 거 봤어, 나 관심 없어. 아니에요. 비싼 가방 안 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쯤은 나도 메고 뭐 모임이나 이런 데다가 룰루랄라 우리 남편이 비싼 거 사줬어 하면서 메고 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근데 무슨 선물 갖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 그러면 진짜 갖고 싶은 거 말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비싼 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명품 가방이 있었다. 어떤 건지 말이나 해보세요. 윤정희님 지금 남편분 같이 듣고 계세요? 1960님께서 우리 남편이 더위에 출장 가는데, 여보 웃잖아 이리 더운데 출장이라니 내가 극장이 돼갖고 잠이 오겠나 라고 엄청난 연기로 배웅하고 나서 대문 닫고 디스코 쳤어요. 왜요? 남편이 출장 가서? 이거 며칠 안 오니까? 아유 여보 어쩌노 이리 더운데 출장, 아유 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까 이러고 이제 디스코 추졌다는 거죠. 아싸 이러면서. 보통 다 이럽니까? 0421님께서 고3인 딸이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요. 속마음은 고3이 워터파크 간다는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였지만 쿨한 엄마인 척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터집니다요. 그러니까 고3들은 그 워터파크 가면 안 되나요? 나 고3 때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고3이면 이제 대학교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좀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수능 이제 봐야 돼.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죠? 어머니 속 터지시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워터파크를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갔다 오면 열심히 공부한다 하니까 우리 이 마음은 우리 응디한테만 쏟아부으시고 한번 참아보죠 뭐. 공부 진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동욱님께서 저 다음 주에 휴가 가는데요. 아내는 놀러가면 맛집을 안 가고 꼭 돈 아깝다고 자기가 요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우와 맛있겠다 하면서 좋아해줬지만 속마음은 놀러 가서라도 아내 표 음식 말고 지역 맛집 가서 맛난 음식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참 부지런하신 분이신가 보다. 보통은 귀찮아서라도 아우 놀러 갔는데 무슨 나보고 요리를 하래 그냥 사 먹어 거기 맛집도 많은데 뭐 이럴 텐데 아내분께서 놀러 가서 자기가 요리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 펜션 같은데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취사도구도 다 있고 뭐 이러니까 장을 봐서, 그죠? 장을 봐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약간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보통 이제 뭐 요리에 좀 자신감 없고 이러면은 아, 됐어. 거기 가서는 맛있는 거 사먹자 뭐 이럴 텐데 본인이 굳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음식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남편분 맛있겠다 이랬는데 속으로 고기 맛집 맛있겠는데. 삼시세끼 설마 다 먹을까요? 다음 한번 기회봐가지고 요 앞에 나가서 야식이라도 먹을까 뭐 이렇게 한번 도전해봅시다. 최송아님께서 회사에 좋아하는 선배가 소개팅 한다고 하길래 그러시구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잘 안 되면 좋겠다 였어요. 이건 진짜 마음 아프겠다. 앞에서

진짜요? 와, 소개팅, 축하드려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속으로는, 에, 진짜 무슨 소개팅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마음. 한번 고백해보세요. 소개팅 한다고 하면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예,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용기 내서, 우리 반짝이들이 응원할 테니까, 한번 용기 내서, 우리, 여름에.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 건데 그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채윤의 사랑이 머문 계절, 그리고 오광혁의 남자의 순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채윤의 사랑이 머문 계절 그리고 오강혁의 남자의 순정 듣고 왔습니다. 티키타카 오늘 주제 속마음을 말했죠.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원진님께서 여보 자기가 사다주는 옷들 불만 없이 잘 입는데 사실 나는 검정색만 입고 싶어. 초록, 파랑 이런 색을 좀 사다 주지 말아줘. 라고 속으로만 말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남편분들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분이 우리 막 이렇게 쇼핑몰이나 어디 이렇게 가면은 남편분 옷 고르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남편분이 안 계세요. 혼자서 그걸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 근데 저렇게 사가면 남편분이 그냥 입으신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어, 입나 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골라줘도 안 입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다 줬을 때 입어주는 거. 그거 참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초록파랑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 사왔을 때는 어, 나는 검정색이 좋은데 이런 말은 해도 되지 않나요?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소영님께서 독립한 아들이 시간되면 주말에 온다고 해요. 알았다고는 했는데 속으로는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시간이 없어라 했네요. 왜요? 밥 달라 그래서? 독립했으면은 너가 알아서 차려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왜 주말에 굳이 집에 와가지고는 나 쉬고 싶은데 나도 어 이것저것 반찬 차려야 되지 밥 차려야 되지 너 이불 덮고 가면 그 이불 빨래야 되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마음. 그래도 아들이 되게 엄마한테 보러 간다 그러고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약간의 귀찮음이 있군요. 김혜정님께서 친구가 파마를 했는데 살짝 마이콜 느낌이었는데 친구한테는 너무 잘 어울린다 넌 다 잘 어울려 라면서 엄지척 해줬네요. 친구가 마음에 들면 된 거지요.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끼리는 아 그래 너가 마음에 들면 됐지 예뻐 예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못 그래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앞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너 앞머리 왜 잘랐어? 진짜 안 어울려 이랬다가 저 손자 당할 뻔했잖아요. 저는 나름 너 앞머리 긴 게 훨씬 예뻐 이마가 예뻐서 이렇게 해서 잘 어울리는 걸 추천해줬는데 그 친구는 그냥 이쁘다 하면 되지 내가 너한테 평가제 받으려고 앞머리 자른 줄 알아 이러면서 큰일 날 뻔했죠.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에, 이거는 속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6405님께서 지금 저는 출근하는 중인데요. 딸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출근해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해요. 어떨 때는 피곤하고 졸려서 가기 싫지만 내색을 못하고 알겠다고 합니다.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제 뭐 그렇게 당연히 따님이 하는 게 이제 힘들어 보여서 도와줄 때도 있지만 쉬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말씀하세요. 쉬고 싶다고. 저녁 10시까지 그 저녁까지 일하는 게 참 고될 텐데요. 정수진님께서 아니 낚시를 주말마다 가는 게 어디 있나요? 육아는 왜 나만 하는 건데 자기는 낚시로 스트레스 풀겠지만 내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주는데 나도 낚시 데려가요. 혼자만 즐기지 말고 같이 좀 즐기자 라는 게 바로 저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남편분이 막상 낚시 간다고 했을 때는 쿨하게 쿨한 척하면서 그죠? 어 다녀와 뭐 또 간다 그러면 또 가? 뭐 이 정도 하시겠죠? 또 가? 그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속마음은 육아는 왜 나만 하는 건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낚시 난 낚시 할 줄 모르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마음 뭔지 알죠? 에휴. 스트레스 이거 분명히 말하세요. 이 마음은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낚시 갔다 왔으니까 나도 주말에 약속 잡을게 이렇게 나도 스트레스 풀고 와야지 자기도 낚시로 스트레스 풀고 오잖아 나도 하루는 자유부인 줘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체리파이님께서 오후 간식 사다리 타기 하는데 본인이 살 때는 메뉴 싼 걸 적고 우리들이 살 때는 왜 메뉴를 비싼 걸 적는 건데요? 그러지 맙시다. 속보입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막내신가요? 이 또 불공평한 거 나왔습니다. 또 본인들이 살 때는 비싼 거 안 적고 싼 거 적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비싼 거 적고 왜 그래요 진짜 본인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걸 모를까
왜 상대방한테 그걸 똑같은 거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를 왜 모를까? 다음에는 사다리 타기 체리파이님이 쓰세요. 아주 비싼 걸로다가. 황만웅님께서 아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당신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당연히 기억하지 라고 했죠. 사실 진짜 속마음은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였고 급하게 달력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무 날도 아니어서 안도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러는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기념일 그런 거 알람 해놓지 않는 이상 어떻게 매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내분이 뭘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옛날 생각이 나셨나 보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날도 아닌데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이러면서 약간 추억에 잠겨서 물어봤는데 남편분은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한 번씩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꿀보이스님께서 주말에 눈썹 문신하고 오신 팀장님이 나 어때? 라고 물으시길래 잘 어울린다고 엄지척 해드렸는데 사실은 살짝 만화 주인공 같았어요. 저 이 정도면 사회생활 잘하지요. 만화 주인공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원래 이렇게 색이 빠지면서 예뻐집니다. 근데 첫날에는 본인이 봐도 그 색이 진했을 텐데 왜 예쁘다고 물어봤지? 본인은 만족하셨나 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네, 오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색 빠지면 진짜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죠. 사회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로라의 그래 이건 못 참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린 3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30km 막히는데 진부일대에서 정체고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막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2km 정체고요.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함안 2터널까지 밀리고요.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SNS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아주 오래전 사진이나 영상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소환되곤 하는데요. 그런 걸 요즘은 짤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이본 짤. 바로 둘 다 싫어요. 한 20몇 년 전 같은데요. 방송에서 MC가 송승헌 씨가 좋냐, 차인표 씨가 좋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하체 망설임도 없이 둘 다 싫어요. 그렇게 대답한 장면입니다. 좀 당돌하죠? 그 한마디가 워낙 강렬했는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제 이미지가 돼서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마디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백지영 씨의 선택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본 짤 있죠. 저도 가끔 그게 뜨면 어우 깜짝 놀라서 아 맞아 이랬었지 그런 짤이 있습니다. 이본 짤 둘 다 싫어요. 제가 언젠가 이 짤을 보고 이 짤이 도는 걸 보고 언젠가 한번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준다면 아 이 수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둘 다 싫어요 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쏙 빼고 둘 다 싫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짤로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타방송에서 주말 드라마 촬영을 할 때 우리 차인표 선배님하고 송승헌 씨가 그러니까 파트너? 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여자 역할인 거죠.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인표 씨가 좋으세요? 송승헌 씨가 좋으세요? 선배님은 자상해서 좋고 송승헌 씨는 잘생겨서 좋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둘 중에서 만약에 사귀고 싶다면 어떤 분과 사귀고 싶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낚이면 왠지 그 다음날 이본, 차인표, 핑크빛 러브 뭐 이런 아주 강렬한 그런 키워드로 기사가 날 것 같고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다음번에 이 질문을 또 하실 텐데 나는 어떻게 피해가지? 그래서 둘 다 싫어요. 그러면 아 이런 질문을 안 하겠구나. 이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둘 다 싫어요. 그래서 탄생이 됐었는데 아 진짜 차인표 선배님도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고 후배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시고 뭐 송승헌 씨는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더 받기 싫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그냥 한 방에 처치할 만한 그런 답을 찾다가 둘 다 싫어요가 탄생이 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프닝 아주 굿이네요. 굿. 오늘도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무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네요. 다 레드레드합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실외 작업이나 또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덥다 하면서 그늘에서 좀 쉬자 이렇게 하고 그냥 참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꼭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0: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백동진님이 주신 사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 한 끗 차이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흑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더욱요. 맞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백동진님. 이은영님, 콩디언니, 그대 그리고 나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점점점. 김경희님은 콩디언니 주관이 확실한 언니인 것 같습니다. 나는 흑백이 너무 확실해. 아, 좀 흐리멍텅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 성격도 쿨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시면서 1784님도 보내주셨고 감사해요. 그리고 2365님은 콩디는 영리해 똑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영리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구혜원님, 날씨가 더 미쳐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 왜 이래요? 저 오는데 보니까 39.5도 찍히더라고요. 그 온도를 보면서 허걱했습니다. 진짜 세탁소 갔다 오니까 옷이 흠뻑 졌더군요. 시원한 노래들 부탁합니다. 구혜원님 찾아와 주셨고 김윤숙님도 오셨습니다. 원피스 보니 해변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원피스를 그냥 꺼내 입었습니다. 이재숙님, 신발도 못 벗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지. 공디 오늘도 충성하셨습니다. 이재숙님 충성. 그리고 오경희님, 20살 아들 편의점 알바 해보고 싶다고 외출했습니다. 이런 경험 좋죠. 더위에 알바한다고 나가는 거 보니 대견하고 예뻐요. 오경희님 보내주셨고 신애경님, 날씨가 덥다는 표현보다 뜨겁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지금 밖은 5분 속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라라랜드 들으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혜경님이 아주 시원한 문자 던져주셨고요.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이번 휴가는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와 같이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시면서 3385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또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요? 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휴가 엄마와 같이 보내기로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후회가 덜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네. 완전 휴가입니다. 그만한 휴가도 또 없죠. 홍두성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라라랜드가 살짝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라라 가족들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든 코너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라라벨이라는 코너입니다. 이름 이쁘지 않아요? 라라벨. 어떤 코너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마마 루이.

아, 삐지 좋다. 라라랜드 가족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합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이 되겠습니다. 물냉, 비냉부터 시작해서요. 딱복, 물복, 그리고 참외씨를 파낸다 아니면 안 파낸다, 수박씨를 걸러낸다 그냥 먹는다, 많죠. 사람들은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둘 다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취향은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재밌잖아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밖에 딴 것까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름 피서지 하면은 어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가장 쉽게 산, 산 대 바다 생각나시죠? 산도 바다도 다 좋아요. 하지만 산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바다가 좋은 이유가 또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산은 이래서 안 간다. 여름 바다가 나는 별로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 할 거라고 저 이번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 바다 난 둘 다 별로다. 여름 피서지는 뭐니 뭐니 해도 도심 속에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 도서실이 최고다. 도서관이 최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주말이 딱 지나 월요일 우리는 다시 피서지로 떠납니다. 여름 피서지 산 바다 아니면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 왜 싫은지 지금부터 문자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벨 첫 시간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산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바닷가에서 먹어도 어디에서 먹어도 아주 시원한 사박 주스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UP의 바다. 좋네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유피의 바다 그리고 클론의 꽁다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여름 피서지로 딱이죠. 산대 바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지원님은 바다 드넓은 바다 보면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라 여름도 바다 겨울도 바다.

바다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한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겨울에도 바다. 그 나름의 또 아주 웅장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으면서도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매력이 있죠. 6233님, 산은요, 뱀이 있어 싫고요. 뱀이 있어서 싫어. 근데 뱀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아닌가? 바다는 해파리가 나온다고 해서 싫어요. 집이 천국입니다. 아우, 결국은 집입니다. 6233님. 천유진님은 어릴 때 바다가 좋았는데 이제는 시원하고 한적한 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치만 벌레는 싫어요 하셨습니다. 산 좋죠. 맑은 공기 마음껏 섭취할 수 있고 또 푸른 숲을 많이 보면 눈과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정상을 탈환했을 때 그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레, 아 마찬가지로 이 벌레 너무 싫어. 아 진짜 그 정체불명의 그 생긴 것도 이상한 벌레들, 아 싫습니다. 저도. 9587님은 콩디, 산은 모기 때문에 바다는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박물관 같은 실내 견학 장소가 좋습니다. 958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921님은 부산은 너무 덥습니다. 피서 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장모님만 뵈고 올까 합니다. 강원도로요. 하시면서 1921님 아무 생각 안 나신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우리 김우님은요. 라라벨, 저는 무조건 바다입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면 속이 뻥 뚫립니다. 임경민님은 바다? 계곡? 다 좋습니다. 계곡은 나무 그늘 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는 태양볕. 이열치열이라고 태양볕 생각난다 하셨고 임지은님, 요즘처럼 찜통 더위에는 시원한 백화점 마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엄청 시원하죠. 빵빵 틀어주니까. 그리고 둘 다 피서하고 싶습니다. 둘 다 피서지로 너무 좋습니다. 1142님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수아님, 산은 올라가는데 다리가 터지고 힘들고 벌레도 있고 바다는 탈까봐 걱정해야 되고 모래가 털어도 계속 붙어있고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 이본 스타일이네요. 김수아님. 휴가는 날씨가 좋고 단풍 이쁜 가을에 가는 걸로. 오 좋습니다. 가을. 그리고 현수미님은 UP의 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틀어드렸더니 엄청 좋으셨나 봅니다. 보내주셨고 이상숙님, 산이요. 바다 가자는 남편 따라갔다가 뼛속까지 익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흑역사가 있으시군요. 산은 입구부터 공기 온도 자체가 달라서 에어컨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늘 많고 공기 좋은 산이 최고의 휴식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바다도 좋지만 땡볕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다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이 바다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서를 가게 되면. 그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파도는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수평선 저편에 그 수평선 보면 복잡한 생각들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땡볕에서 이 파라솔 밑에서 또 태닝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하는 것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지금까지는 산이 조금 우세인 것 같습니다. 듀스의 노래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여름 안에서 듣고 오죠.

지금 밖에 기온은 미친 듯이 올라가 있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시원하네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산이냐 바다냐 아니면 둘 다 싫다. 다 좋습니다. 꽤나 많으십니다. 둘 다. 다 별로다. 집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 5776님 산바다 다 필요 없구만요.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에어컨 빵빵 틀고 얼음 동동 띄운 냉면 먹고 후식으로 수박만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러네요. 이 문자만 읽어도 시원하다. 5107님은요. 오늘도 이번 시 방송 응원합니다. 응원해 주시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아님, 콩디 계곡에 빠졌습니다. 여름엔 산보다는 바다가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산속 계곡을 포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끈적임과 모래 걱정 없는 바다보다는 얼음물 같은 맑고 시원한 계곡이 좋은데 올해에는 가뭄에 계곡물이 말랐대요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들 좀 저도 들어봤는데 아, 좀 비가 내려야 할 곳은 진짜 비가 필요한 곳은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가뭄도 좀 사라져야 할 것 같고 계곡은 계곡다운 그런 인물을 좀 딱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계곡도 진짜 좋죠. 물소리 엄청 힐링 되잖아요. 그리고 기온도 낮고 계곡을 또 의외로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1675님은요. 젊을 때는 산, 바다 할 것 없이 다 좋았는데 60이 훌쩍 넘으니 그냥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모두 모두 열심히 즐기세요 하시면서 1675님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이만님은 바다 너무 뜨겁고 그늘이 없어서요. 며칠 전 조개 캐기 체험하러 갔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 더위에 산속 펜션이 최고인 듯합니다. 에어컨도 신선한 공기도 있고 그리고 강효성님 산도 바다도 좋지만 저는 대형마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 빵빵하죠. 시시코너도 있으니 최고이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성호님은 콩디 저는 참외씨가 징그러워서 참외씨가 징그러워서 참외 자체를 못 먹어요 하시면서 이성호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트라이포포바이라고 해서 이 개구리알 아니면 작은 씨앗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거 그 징그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성호님이 그러신 것 같네요. 100% 참외씨를 다 긁어내시고 드시는 쪽이시군요. 오, 이성호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이렇게 두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3: 1694님, 1785님이 신청하셨던 곳, 여행 가면서, 산이나 바다나 가면서 들으면 좋을 노래들 또 뽑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버즈의 나이기로 떠나는 여행 신청해 주셨고, 고덕희님은 볼빨간 사춘기 여행, 불현듯 생각이 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혜원님, 이렇게 더울 때는 산과 바다 대신에 영화관이요. 영화관이 좋아. 큰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집중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 0599님, 바다, 바다가 좋아요. 저는 옛날 썸 타던 남자와 바다로 갈래, 산으로 갈래. 저는 바다를 골랐고 썸 남자는 산을 골라서 안 맞는다고 남자가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바다입니다. 아, 요런 것부터 연애 초부터 이게 안 맞으셨어. 각자 갈 길 가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룡님은 그래서 산파입니까? 바다파입니까? 뽀니 누나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더운 날 저는 바다파입니다. 파도 보고 싶어요. 파도. 그리고 산은 봄, 가을, 겨울에도 좀 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아서일까요? 여튼 저는 이열치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조금 저를 이끄네요. 손은실님,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처음으로 글을 남겨. 로그인 없이 듣기만 했거든요. 대구도 너무 더워요. 지하철 내리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김경수님, 신예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찜질망이 아주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맥반석 달걀도 있고 식혜도 있고 또 대화 나눌 아줌마들도 있고 TV도 있고 수다 떨고 완전 최고 휴가 장소 아닌가요? 하시면서 신예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최영진님은 계곡에서 발 담그고 싶다 하셨고요. 박미나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은님 그리고 뭐 윤숙님도 와주셨고 이승민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건서님 제일 맛있는데 참외씨 부분. 그쵸?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김정아님도 오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우님 아내에게 별 보러 갈까? 했더니 아우 더운데 그냥 우리 백화점 가자. 백화점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게 많아 합니다. 머리가 쨍 하셨다고 우리 박상우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산이냐 바다냐 아니면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2부에서도 변화가 살짝 있습니다. 저 콩디와 라라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나는 선곡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한 번에 11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에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고 경기권에서는 광교터널에서 군포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 일대에서 막히고요.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 서쪽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6km씩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 더 가서 양화대교 3차로에선 공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소은 씨의 오래오래 듣고 왔어요. 항상 이 시간이면 오늘의 라방이 찾아갔죠. 근데 저희가 살짝 리모델링을 했다는 이야기를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우리 양미수님 궁금하셨어. 오늘 라방이 없네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홍정아님 미수님 코너들이 살짝 바뀌었대요 하시면서 이렇게 알아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주희님은 사연 듣고 노래 듣다 보니 한 시간

0: 중요한 순삭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라방이 모습을 감추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라방 대신에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가요. 경기도 광주 마을버스 8번에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태관님이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 마을버스 8번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8번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미경님 복지관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 축하합니다. 복지관 면접에 합격하셨대요. 우리 최미경님. 그리고 이권주님은요. 안녕하세요. 매번 저녁에 방송을 들으면서 자는 고2입니다. 아, 12시에서 2시 새벽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고2인데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 있어서 생방송을 못 들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생방송을 들어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권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6745님 이번에 경호학과 다니는 4학년 아들 인천공항 보안부서로 취업되었는데 라라랜드 덕에 이승철 콘서트를 아들 근무하는 근처에서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인데 CD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363님도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승철 콘서트 잘 보고 왔습니다. 당첨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물론 좋았고 같이 간 이모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특별한 시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선곡 릴레이가 찾아갑니다. 예전에는요. 음악 카페 DJ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음악도 골라주고 사연도 읽어주고 쪽지로 전하는 신청곡도 아주 맛있게 소개하고 그랬었던 곳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LP바나 음악카페 마니아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DJ가 들려주는 음악, 그 노래에 근사하게 어울리는 노래를 신청하는 또 손님들 많았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이제 2부에는요 손님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라라랜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그 곡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2부가 되면 항상 요 시간이 되면 저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두 곡을 꼭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 노래하고 어울릴만한 노래를 여러분들이 선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콩디의 선곡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하면 바로 신청곡 리퀘스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KBS 콩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쫑디가 선곡하고 라라 가족이 이어가는 플레이리스트 함께 완성하는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부터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해변이나 바다로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틴의 태양 아래로 떠나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콩. 듣고 있으면 지금 당장 휴가를 내고요. 비행기표부터 끊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준비했습니다. 아주 이국적인 기타와 부드러운 라틴 음악이 흐르면은 어느새 바닷바람 부는 섬에 가 있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콩! 이번에는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 참 힘든 노래입니다. 카리브 해변 축제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곡입니다.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가 디스크 자키 콩의 선곡입니다. 이 노래로 라라 가족들에게 바톤을 넘길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디의 선곡을 완성해 주실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 좋은 노래로 바통 받아주실 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갑니다.

마돈나의 La Isla Bonita에 이어지는 곡은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가 준비했습니다. 디스크 자키 저 콩의 선곡입니다. 두 곡. 이 노래로 라라 가족들에게 이제 바톤을 잠시 후에 넘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콩디의 선곡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명호님, 우리도 팝송 선곡해도 되나요? 하셨어요. 암요. 이어지는 곡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연보라님은 컨츄리 코코의 콩가도 생각이 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

따뜻하게 비추다 공간. 우리 정선미님 팝 완전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희동님 듣다 보니 신나고 정열적인 리키 마틴의 노래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0486님 이보님의 방송 최고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북구 4번 기사 서억진입니다. 승객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모습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나가는 이 곡은요 최영웅님 그리고 연보라님 컨트리 꼬꼬의 콩가 같은 콩가로 가시죠.

이정현님, 해변에서 훌라춤을 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철님, 그때 DJ가 쪽지로 소개팅도 시켜줬는데. 김수진님, 좋아요 음악 다방스. 김윤숙님, 음악 다방에서 죽순이라고 저기 1번 테이블 커피 싸주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747님,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 남자 느끼하게 너무 잘생겼죠? 리키 마틴이 노래합니다.

가요만 나오면 살짝 질리는데 이 코너 대박이라고 하시면서 선미님 보내주셨습니다. 7692님 리키마틴 노래가 딱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났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리고 6854님 미국의 홍경민 리키마틴 한국의 리키마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들어봐야죠 하셨고 조광재님 김수환님 그리고 김현주님 김선아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쫑디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가는 콩콩 디스크 자키. 김현주님, 백지영 씨의 새드 살사도 생각이 나셨다고요. 강렬한 춤이 멋지죠 하셨고, 고딩 때 분식점에서 라밤바란 곡을 다른 제목으로 며칠 동안 DJ 오빠한테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신청했더니 레코드판을 사와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치발렌스가 부른 노래였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라밤바 김수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잊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이소영님, 아싸! 땡땡이들 단호박 간식 만들며 스텝 한번 밟아봅니다. 스텝을 밟으셨어. 그리고 땡땡이들은 단호박에만 관심이 있네요. 아유, 귀여운 것들 하셨고. 김동욱님, 나무위키를 봤더니 오늘 라라랜드 400일 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400일이에요? 또 이거를 찾아주시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동욱님, 자상함 감사합니다. 우리 양설라님, 흔들린 거 나오니까 채연의 흔들려 생각났다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첫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곡은 채연의 둘이서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콩콩 디스크 자키 시작은요, 저 이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곡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들려줬다고? 다음번에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바통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곡들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의 둘이서 띄워드리고 콩콩 디스크 자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콩콩 디스크 자키 2번이었습니다. Funky mix. Start sequence.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우리에겐 심각한 권태기가 있었다. 헤어지네 마네 심각하게 싸우던 어느 날. 오빠, 나한테 불만 있지?
1: 아니, 담배도 있는데.
0: 15년 전에도 이미 유물급이었던 아재 개그였다. 이별을 고민하던 내 마음에 저런 말장난은 칼바람처럼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남친은 멈추지 않았다.
1: 자기야.
2: 왜?
1: 아니, 또 자기.
2: 웃겨? 그게 웃겨? 어?
0: 하지만 다음 날도
2: 자기야.
1: 또 도자기면 나 진짜 간다. 도자기는 무슨 보자기.
2: 웃기지? 계속 들으니까 웃기잖아.
0: 이쯤 되니 나는 너무나 어이없어 화를 낼 수도 없었다.
2: 오빠 오빠, 날씨가 진짜 좋다.
1: 가짜로 좋은 건 아니야.
2: 오빠, 나 너무 배고파.
1: 난 사과 고파.
2: 아, 오빠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1: 난 쏠치겠다.
0: 처음엔 진심으로 화가 났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3년을 듣다 보니 안 들으면 허전했다. 심지어 나도 남편 말장난을 친구들한테 써먹고 있었다. 물론 반응은 얼음쩍.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말했다.
2: 웃기잖아. 웃어. 참지 말고. 너 집에 가잖아. 이거 생각나서 웃는다. 빨리 웃어.
0: 결혼하기 전 남편은 카페를 빌려 풍선, 꽃다발 이벤트를 준비해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감동의 편지.

0: 낭독 타임.
1: 앞으로도 함께하자 정훈아 사랑해.
0: 감동적인 대답을 기다리던 나는 대답했다. 난 오랑해.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남편은 딸 이훈이에게 말장난을 한다.
1: 소가, 봐봐, 소가 서울로 가면 뭔지 아니? 소설가.
0: 10살 딸은 아재 개그라며 질색하지만 역사와 전통의 아재 개그는 조만간 딸에게도 통하게 되겠지.
2: 이훈아,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며 뭐가 되는지 알아?
3: 아우 됐어 엄마, 엄마까지 왜 그래, 그만 좀 해.
2: 모짜렐라.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블랙콩의 모짜렐라였습니다. 안병숙님 모짜렐라 블랙콩이라고 보내주셨고 양미수님 이재숙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4332님도 모짜렐라 블랙콩 언니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나도 신랑한테 써먹어야지. 나는 사과고파. 우리 선아님 김현주님은요 웃고 있는 나 자신 흐흐흐 재밌어요. 김동욱님 이 정도면 거의 세뇌시키는 수준인데요. 이거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5146님 재미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냉장고에는 재미없습니다.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마지막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A

NU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요. 앞으로 함께하자. 프로포즈 할 때 뒤로도 함께하자. 안 하셨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아이고 내 남편 아닌 게 어찌나 다행인지요. 아내분 덕 쌓고 계시네요. 여러 여자분 구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천생연분 하시면서 이소영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잘 보내고 계시죠 소영님? 그리고 이상욱님 어머 콩디 목소리네요. 아 오늘 처음 들으셨어 모짜렐라를.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네요. 짱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흔들흔들하며 아는 부분 같이 불러봅니다. 김민지님도 보내주셨고 우리 김은님 오셨습니다. 재밌게 사시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나라가족 우리 현정은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싸이가 노래합니다. 연예인.

W로 시작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집안일 하다 보면 미루다 못하고 지나곤 했는데요. 언니 라디오 들은 뒤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4시 기다렸다가 2시간 동안 신나고 파이팅 넘치게 끝내고는 합니다. 두 아들 맘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769님 10살 아들과 듣고 있는데요. 모짜렐라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에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뜻이냐고 하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처럼 오래 이어지는 그런 사랑, 그리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사랑? 그런 가사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10살 아드님. 그리고 2751님, 언니 퇴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38도입니다. 6시 가까이인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수빈 이모님,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가야 합니다. 휴가 가기 전 마무리 할 일이 있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빈 이모님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146님도 저는 남산에서 지금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고, 박민경님 늦은 출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재미있게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님. 그리고 제가 조재광님을 조광재님이라고 소개를 했었나 봐요. 가끔씩 사람들이 부를 때 조광재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우, 제가 정정해 드려야죠. 이참에 개명을 해야 되나 하셨는데 제가 정정을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무튼 영광입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조재광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W로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7769님, 275 하나님에게 제가 비즈팔찌 만들어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더위는 참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보다, 약속보다 건강 먼저 챙기는 그런 요즘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 다시 4시에 또 찾아오죠.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도 늘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여의 하류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총 24km 정체인데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는 광교터널부터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8월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자, 새로운 계획이나 다짐을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요.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괜히 습관적으로 SNS나 쇼츠 보지 않기,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열 올리지 않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쓸모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월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씩만 다짐해 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는 악뮤의 다리 꼬지마 첫 곡으로 선택해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뭐뭐 하지마. 뭐뭐 해라고 하는 것보다 뭐뭐 하지 않기. 예. 서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좋은 것들, 취미, 관심사 이게 교집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했으면 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참 행복의 또 지름길이라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 꼬지마. 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체형 변화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이겠죠. 다리 꼬지마. 짝다리 짚지마. 구부정하게 걷지마. 땅 보지마. 입수보행하지마. 군대 갔다. 군대. 입수보행. 우리 송윤선 PD가 막 갑자기 이빨 보이지마. 어금니 꽉 물어. 아, 이빨이 뭡니까? 대 KBS 이라디오 또 유명 PD께서 치아, 치아. 치아 보이지 마. 이런 맛이 안 살죠. 이빨 보이지 말고 웃어. 아, 너무 웃기네. K229님. 아, 지금 다리 꼬고 있는데 얼른 풀어야겠네. 무의식적으로 다리 꼬는 버릇 고쳐야 하는데. 그죠. 제가 많이 다리를 꼬았어요. 뭔가 다리가 좀 길기도 하고 펼쳐놓고 있으면 또 이렇게 주변에 좀 해가 되니까 그래서 좀 꼬아버릇했는데 요거 골반 틀어짐의 원인이에요. 진짜 그래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뭔가가 좀 시큰거리는 게 이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짝다리 짚지 마 이런 것도 두 발로 평행하게 같은 힘으로 지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여튼 이런 거 염두에만 둬도 진짜 미세하게라도 이 체형이 좋아지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만 생각해봅니다. 예.

아, 안송이님, 오, 맞네. 습관적으로 주식창 그만 보기. 심장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식, 하, 오래 들어가지고 참 들어오신 분도 많고, 예, 득본 사람도 많고, 최근에 좀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투자잖아요. 투자. 아, 건강한,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이 길어지죠. 예, 안현신님. 아, 하지 말기는요. 잔소리하지 말기요. 중학교 3학년 아들 방학 중인데 방학 중에 아직 잔소리 1도 안 했어요. 저 잘하고 있죠? 크크. 연신님 그랬어요? 옆에 아들 저 좀 전화 좀 바꿔보세요. 직접 물어보게. 본인은 안 했다고 해도 은근히 입으로 말로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눈빛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 그죠? 딱 집에 들어온과 동시에 약간 서늘해 눈빛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아, 신발. 그래. 이런 것들. 맞아요. 잔소리 다 알아서 하도록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신님께서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방학 때 많이 이 악물고 지켜야 하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도 스테인. 네, 월요일인데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웠죠.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래요. 그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서 특히 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해가 뜨거운 시간에 야외활동 자제해주세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시원한 실내 온도 유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이웃 간의 안부 확인도 꼭 챙겨주십시오. 예, 더위로 힘들어하시는 지인 또 가족들 서로서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아, 설지원님이 뒤늦게 아, 주식 얘기죠? 이거 물타기 하지 마. 그러니까요. 아, 내 눈앞에 있는 퍼센트는 그저 퍼센트일 뿐입니다. 괜히 좀 낮아졌다고 마음 안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트인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좀 시원한 음악들 준비했으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여니까 출석 체크도 부탁드릴게요.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7935님께서 차 막혀요 하셨어요. 퇴근길 너무 당연한 건데 월요일에 좀 덜하지 않나 싶은데 차 막혀요 하시면서 이효리의 You Go Girl 청해 주셨습니다. Hey girl.

8월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스티니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강보람님, 아이들 수족구와 방학 때문에 일주일 휴가 내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아주 개운한 출근이었어요. 아이고, 아이들 많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그냥 나오니까 그냥 살 것 같아요. 2945님, 인디, 을왕리 해수욕장 왔어요. 햇빛은 뜨거웠지만요. 친구들이랑 물놀이가 너무 즐겁네요. 인디는 피서 언제 가세요? 휴가 가셨군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피서? 휴가?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엔진 켜놓고 우리 스틴이랑 예, 시원하게 에어컨바람 들이면서 아 너무 DJ 멘트였다. 예. 0947님, 퇴근하는데 자동차에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요. 순간 엉뜨가 켜있나 확인했습니다. 너무 뜨거워. 핸들도 못 잡겠습니다. 아, 지상 주차장 너무 뜨겁죠. 하, 난 정말 아,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더위가 진짜 항상 출발하시기 전에 안에 있는 열기, 뜨거운 공기 환기시키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0645님, 더울 땐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 켜놓고 음식 준비하면 냄새랑 열기로 밤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시켜먹고 외식하고 그게 일상이 됐네요. 오늘은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루 이틀은 외식하겠는데 이게 매일이 되면 또 그게 또 걱정이죠. 이래저래 신경쓰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한여름입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올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동방신기 드라이브였습니다. 와, 오랜만에 들었다. 6558님 덕분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계속 만나봅니다. 우리 현지영님께서는 8월 초라 휴가 시작인지 생각보다 월요일임에도 바쁘지 않아서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후다닥 퇴근길 나섰습니다. 일은 왜 항상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일까요? 아, 많은 건 뭐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없으면 왜 이렇게 고요하지? 왜 일이 없지? 왜 나한테 일이 안 떨어지지? 약간 이런 거. 하여튼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야. 그죠? 휴가 기간이니까 뭔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찬스 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16님. 아, 파주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아내 회사 앞으로 갑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마라탕 먹으러 갈 거예요. 아이고 좋다. 사랑꾼이시네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 마라탕 먹으러 갈까?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래요. 이렇게 일 일찍 퇴근했을 때 이렇게 시간 남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면 너무 좋죠. 자, 지금 1416님과 현지영님께도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는 어떤 주제로 문을 열까요? 파밤! 아하!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 즉, 얼핏 듣기만 해도 아, 이 가수구나.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보통 그런 가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모창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예, 바비킴. 예, 제가 즐겨 따라하고요. 예. 이제부터 비슷한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예. 정인. 예. 주로 그 두 분을 많이 따라 하는데. 요렇게 독특한 음색을 자랑하는 가수. 누가 생각나시는지. 보통 제가 가수긴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들이 정말 너무 부러워요. 예. 진짜 소위 그냥 트레이드 마크잖아. 딱.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목소리. 주인공.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수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범진호님께서 청해 주신 라종민의 Say Yes. 그리고 1680님이 청해 주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듣고 유인음악 가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독보적인 음색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 아, 첫 번째 노래는 이분입니다. 2387님. 어떤 때창에 숨어도 티나는 분이죠. 아, 노래 시작과 동시에 목소리 나오는구나. 그래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맞다, 자두씨도 있다. 정수진님이요, 자두의 김밥이요. 지금 아이들이랑 김밥 만들고 있는데 자두님 목소리 독보적이라면서 아이들이 신청하네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9: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4: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는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로 함께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센스쟁이는 2135님이십니다. 설거지 하는데 최애인 이홍기 씨 노래가 나오길래 아, 뭐야, 웬 라이브? 하고 TV를 봤더니 복면 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복면에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그의 목소리. 크크크.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용기 씨가 정체를 숨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가면 왜 썼냐고 했다고. 아, 정말 그 가면을 뚫고 나오는 명품 보컬 이용기 씨. 예,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2135님께 커피 두 잔 나가고요. 시원한 그 노래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듣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기름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홍제문터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과 수원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신갈 분기점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서운 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은빛 트로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2: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1: 가족이란 뭘까요?
2: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1: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2: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1: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2: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김비티님, 막내 김종국도 있었네. 현지영님, 정말 독보적인 목소리 톤을 가진 가수님들 많으시네요. 하셨어요. 우리 7025님이요. 이분도 복면 프로그램은 못 나가실 것 같아요.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다들 맞네. 맞네. 예, 김종국 씨 목소리도 예, 딱 들으면은 우리 관장님 목소리다 싶죠? 자,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토바 퀴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남은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비빔라면 쿠폰 피라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피드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하동균의 나비야 였습니다. 권예진 님이 일단 하동균 적어놓고 시작하기. 귀여우셔. 임기인 님, 에이 설마 시작도 전에 답은 아니겠죠? 하셨고요. 박민선 님, 테이크의 나비 무덤? 하셨습니다. 김대은 님, 김은국의 호랑나비! 아니었어요. 김정현 님도 헷갈리세요. 지금 하동균의 초점을 맞춰야 하나, 나비의 초점을 맞춰야 하나. 네. 8694님, 윤도현의, 오, 예, 하얀 나비요! 아쉽습니다. 하얀 나비? 처음 들었다. 아, 그러면서 여유 있으셔. 이제 맞추신 거지. 그래서, 아우, 더워서 나비가 날기도 힘들겠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김보경님, 여기 인디 허밍에도 지문 있다. 하, 하셨어요. 제가 따라하는 거에도 약간, 예, 특이성이 있나 봅니다. 김보라님, 하동균 씨 성대모사 좀만 더 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성대모사 진짜 감명 깊다. 크크크 하셨어요. 좀만 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서요. 동균이 흉내내는 것도 좋아해요. 이게 F키였어요.

나비야 이런 비슷해요.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정답곡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이 노래는 뭐였어? 삐키였어.

YB의 나는 나비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잘 맞추셨고요. 윤도현 밴드, 예, 그렇죠. YB의 나는 나비가 정답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YB의 나는 나비입니다. 참 좋은 곡이죠. 개인적으로 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하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3007님 되셨습니다. 나는 나비 윤도현 밴드. 매일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다가 드디어 저에게도 문자 보낼 기회가 왔네요 하셨어요. 딱 기회 잘 잡으셨습니다. 5238님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면서 청취합니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 예정이거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오늘 밤 안에 우리 둘째 태어나는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순산하셨으면 좋겠어요. 3385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한 번에 알아들었네요. 너무 쉽당 하셨어요. 임수님, 예, 좀 쉬웠죠. 아, 이런 분들 저에게 이렇게 도발을 하면 좀 어렵게 내고 싶어진다니까. 어쨌든 오늘 YB의 나는 나비 윤도현입니다.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 총 10분께 비빔 라면 쿠폰 피라클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 시원한 노래 듣고 옵니다. YB의 나는 나비.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오늘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우리 김임한님, 휴가 후에 일상 첫날입니다. 근데 일상이 행복이다 싶네요. 휴가 가도 덥고요. 아주 그냥 시원한 매장이 천국이에요. 휴가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휴가를 안 가면 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어딜 가나 너무 더우니까 아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할 때가 제일 나았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참 신기해요, 그죠? 6217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산 주엽동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조카가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집 앞에 소뚜껑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덥지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좋네요. 아이고, 그럼요. 얼마나 시원하게 맛있게 먹겠어요. 이동하는 데가 조금 덥겠지만 그래도 조카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시고. 아, 참 한국의 먹거리 어딜 가나 여기가 최고일 거예요, 그죠? 엄청 칭찬하는 조카, 배불리 먹는 조카 모습 보시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튜인 사연 만나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의 장면에서 더 깊숙하게 여러분의 일상 한번 만나볼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4233님이 청해 주신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그리고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듣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5975님 40도가 넘는 기온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와, 지금 온도계 수치로 지금 템퍼처 46.7도 찍혀 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그죠? 와, 진짜 저런 숫자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게 되다니. 진짜 양산, 뭐 부산, 남부지역 어마어마했고 그 더위가 이제 중북부 지역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그 진짜 이 더운 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쉬셔야 돼요. 알죠? 네. 야외활동 하실 때 꼭 스스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0337님
1: 안녕하세요, 인디. 남산에 있는 용산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 불볕더위에 열공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요, 마음 편하게 통화할 수 있게 폰 부스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칸막이 자율학습실 면학 분위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널찍한 테이블이 있는 문헌정보실로 왔습니다. 도서관에선 책 읽어야 하는데 스팀 듣는 게 함정이네요. 하하. 아이고, 0337님 보내주신 문자. 아, 옛날 대학 때 생각난다. 진짜 중앙도서관 가면은 칸막이 자율학습실은 거기는 무서운 분위기예요. 아, 저는 자로 들어갔는데 거기 칸막이 자고 저 엎어져서 잘 때 침 흘려도 안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 널찍한 테이블 있는 건 문헌정보실 맞아. 그랬었어. 아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공부 매진하시는 분들 또 소기의 성과 다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0337님은 편하게 그냥 스팀 들으시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죄송해요. 예. 2665님 딸랑구랑 한강 수영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물이 뜨거운 거 이거 실화인가요? 와, 잠깐 이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더위 먹지 않게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어요. 와, 한강 수영장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새로 개장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나. 이렇게 멋들어진 한강 수영장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아, 정말 좋다, 그죠? 좋은 데 산다, 그죠? 그러게 기사에서도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이렇게 한강변에 나와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 이렇게 보이시는데 진짜 물이 뜨겁겠죠. 아이고, 근데 밤 해 떨어져도 뭐 32도? 뭐 3, 뭐

그러더라고요. 하, 열기가 식지를 않아요. 그리고 물놀이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1489님. 아, 농사밖에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워터파크 다녀왔습니다. 아유, 어딜 가긴 가. 아유, 고추 따야 되고 깨 털어야 되고 아우 여유가 없어 하시는 걸 그냥 무작정 모시고 당일치기 다녀왔습니다. 막상 가니까 저보다 더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요, 53년 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잡으신 거 봤잖아요. 아 참,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행복하네요. 아이고, 사진 찍어주셨어요. 워터파크에서 저렇게 조끼 입으시고. 아 진짜 신세계다 하셨겠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워터파크도 좋고, 나중에 좋아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겨울에 워터파크 또 가면은 따뜻한 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온천 있는 데로 가면은 그것도 또 별미입니다. 그리고 6242님, 날씨는 덥지만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핑크빛 배롱나무에 반해가지고 잠시 넋놓고 봤습니다. 이 더위가 어서 지나가길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난 배롱나무라는 걸 또 처음 봤고, 이렇게 이쁜 나무가 있는지도 처음 봤네. 이건 그냥 봄에 피는 나무, 그냥 봄꽃나무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배롱나무가 핀답니다. 아, 제가 지금 찾아보면서 미처 다 공부는 못했거든요. 근데 꽃말이 부귀이고, 부귀, 부귀 영화 할 때 부귀인가 봐요. 어, 부처꽃과의 아,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참, 우리 스틴 덕분에 정말 세상을 알아갑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이렇게 산책 나오시는 우리 스틴들도 계시고, 더위를 각자 슬기롭게 좀 이겨내시고 있는 현장 만나봤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석준의 웃어요였습니다. 6229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웃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요. 배롱나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은경님이 오늘 친구가 배롱나무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듣다니 신기합니다. 배롱이 백일홍이래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일홍은 다른 꽃이고 이 배롱나무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그 현상을 그러니까 백일홍 화무십일홍 같이 100일 동안 불다 해서 백일홍의 그 별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게 되면 예, 좋은 거죠. 뭐. 예,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예. 여기까지 더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전문가 계신다면 예, 좀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K229님도 우리 동네에는 새빨간 배롱나무 꽃이 활짝인데요. 산책할 때마다 그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귀영화 끄트머리라도 좀 건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뭐 개업할 때 돈나무도 막 선물하는데 꽃말이 부귀인데 그 옆에서 뭐 사진이라도 찍으면 뭐 좋은 기운을 가져갈 수 있겠죠. 김정현님도 아파트 주변에 딱 저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름표가 안 달려 있어서 늘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 저리 이쁘게 꽃 피우는 나무가 뭘까 하고요. 배롱나무였군요. 오늘로써 궁금증 해결. 역시 스트인 유익 그 자체. 그렇습니다. 배롱나무 이름도 귀엽죠.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K3003님. 와, 여름에 만나는 봄날 같아요. 여름에 만날 수 있는 꽃나무였네요. 여름과 조금 가까워지기 플러스 1. 아, 이 센스. 그렇네. 여름과 조금 가까워지기? 아니, 가을과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좀 빨리 보내고 싶어갖고 한 걸음 더 가을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102님. 그래서 목백일홍이라고 불러요. 그냥 백일홍이 아니라. 오, 전문가. 목백일홍. 저도 검색에 지금 포털 사이트에 AI 브리핑에는 목백일홍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통합된 결론을 내려야겠죠. 근데 그만할래요. 배롱나무 백일홍. 네. 어디 가서 아는 체 그 정도만 하면은 오오오 뭐야 송윤선 PD가 지금 배롱 이랬어. 뭐야 갑자기 DJ한테 조롱을 해. 블라라라라라롱. 나도 했어. 1대1. 자,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은 선물이 안 가요. 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김지혜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걸어놨고요. 이어지는 이승철의 안녕.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김영옥님, 낮에는 뜨거워서 못 나왔는데 그래도 해가 지니까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개운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운동 나왔습니다. 저는 마저 운동 열심히 하고 들어갈 테니까 인디는 조심히 퇴근하세요. 내일 만나요.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퇴근합니다. 즐 운동. 진짜 가만히 있으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아까 저 멤버랑 어떤 다른 방송 출연하고 아 정말 때약볕에 그 12시 1시쯤에 이렇게 걷는데 야 그래도 습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 하면서 애써 위안하고 아, 정말 그래도 살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7408님 인디 오늘은 아싸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남편이 회사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회식하고 온대요. 덕분에 딸이랑 간단히 저녁 해결합니다. 트라이앵글의 Love Is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논리가 맞나? 남편이 회사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고 온대요는 말이 맞죠. 회식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동료들이랑 정말 힘들게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시원하게 회식하고 한잔하고 오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문장만 읽기엔 조금 이상해서요. 예. 아, 따님이랑 맛있는 저녁 간단하게 드시겠고요. 예, 트라이앵글의 Love Is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예, 이미 걸어놨습니다. 김혜민님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거 인디 몇 분 하시나요? 인디 폐활량 궁금하다. 아 이승철 씨 노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저의 애창곡이거든요. 막 따라 불렀더니 이거요. 아유 저는 얼마 못하죠. 한번 해볼까? 53분 30초에 노래 들으면 되죠.

53분 30초 맞췄다. 좀 더 여유 있었어요. 예. 전 약간 그 피부로 숨쉬어요. 그래서 한 5분도 할 수 있어요. 뻥을 뻥. 죄송해요. 아, 좀 죄송합니다. 아, 이런 또 이런 재미도 있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7408님 신청하신 트라이앵글의 Love Is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좀 시원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과 함께 KBS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정체는 빠르게 풀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 남아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에서 짧게 밀리고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비만 그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해가 뜨니 손 하나 까딱하기가 힘듭니다. 덥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서는 일에도 각오가 필요하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그렇게 달 수가 없던데요. 이 뜨거운 햇살 아래 어디선가 나타난 매미들이 맹렬하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땅속에서 보낸 긴 시간에 비하면 이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자신에게 허락된 계절을 온 힘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늘어져 있던 몸과 마음을 슬쩍 일으켜봅니다. 이 여름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딱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저녁만큼은 기분 좋은 생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하루의 끝, 이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 가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여름엔 텍사스와 듀란 듀란. 예, 한원욱 씨. 아, 텍사스의 서머선.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3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예. 진짜 그 몇 곳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말 예,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남 양산이 어제 한낮 기온이 42.5도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와, 아니, 미국 일부 지역이 47도에 이렇더라고요. 47도, 48도. 예. 상상이 안 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 오늘 기온이 최고가 38도? 예. 까지 예, 그냥 잠깐 38도? 그리고 뭐 한 36도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 그것도 예,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47도가 웬 말입니까? 어, 양산 42.5도. 예, 근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하죠. 예, 불가마? 예, 불가마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 이 더위 나시느라고, 특히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야외에서

휴식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예. 그래도 공기 공사 기간을 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 그리고 또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2928님은 45도 넘는 자동차 도장 업체에서 일하는데요. 매일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입맛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아, 45도. 아이고, 그러시겠네요. 이게 또 일의 특성상 2928님한테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엄혜영씨, 예, 충주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지만 드림팝 변함없이 문 두드립니다. 이현주씨, 아침 산책을 6시 했는데도 너무 더워서 집에서 마신 물들이 다시 땀으로 탄생하더라고요. 자, 엄혜영씨하고 이현주씨한테도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드시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예, 건강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 건강하다고 그 예 이게 자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젊다고 해서 예, 보니까 아니 그 낮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기온에 뛰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예? 아니 아니 물론 젊은 분들이긴 한데 아니 이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이렇게 가리고 뛰시긴 해요. 근데 아니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천천히 달리시긴 하나 어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니 가서 말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오지랖혀서 예 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자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아 이은정 씨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세상을 막 헤매다 집에 온 기분입니다. 너무 더우셔가지고 더워서 자,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326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미카 We are golden 들었습니다. 6946님이 미카 오랜만이네요. 오랫동안 노래도 그렇고 소식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미카 요즘 뭐한대요? 예, 지각 내한 공연 때 숨 막혔습니다. 아, 지난 내한 공연 때 예, 연년생 동생 혜연이 좋아해서 끌려간 공연이어서 그랬나? 3261님 예, 망설이다가 오늘도 살며시 용기를 내어 문자 드려요. 아직도 새싹 애청자라 괜히 두근두근하지만 좋은 음악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네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음악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들 잘 챙기셔요. 예, 고맙습니다. 아, 군산은 너무 더워요. 부채질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안 붙이는 게 낫지. 차라리 이럴 때는. 이지우 씨, 이경숙 씨. 여수도 너무 더워요. 바닷가 산책 중인데 바람도 불고 여기도 런하는 사람 많아요. 예. 바닷가나 강변이 있으면 좀 예. 바람이 불어서 좀 뛸만 하죠. 예. 근데 아, 그 내리쬐는 뭐 주위에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열기만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막 걱정을 하셨어요. 오, 그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 건지. 예. 아니 계속 막 그 재해 정보 재난 문자가 막 오잖아요. 예,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아, 예, 김지용 씨, 저는 양산에서 동생과 함께 택배 기사로 근무하는데 오늘따라 무거운 물건이 얼마나 많던지 진짜 옷이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다 젖을 정도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제야 퇴근 준비하는데 저녁 먹을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 이런 무더위에는요. 뭐 이렇게 예. 뭐 주문하기가 좀 미안해요.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뭐를 다 이렇게 사질 않으시니까 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휴가철이라고 해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고생하시네요. 9291님 아들이 덥다고 하면은 수박 주스 주는 거야? 하길래 너도 덥다고 보내 했더니 난 수박 주스 안 좋아해 합니다. 예,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고요. 보내줄게요. 예, 김지용 씨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장 보내드릴게요. 예, 동생분하고 시원하게 한 잔씩 하세요. 예, 김지용 씨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예. Don't you worry, child. 그리고 Adam Lambert, If I Had You.

이 곡이 흐르면서 아마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워터밤이죠. 예, 워터밤 그 아마 광고가 있었어요. 예. 술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맥주가 막 우와 막 사람들한테 막 뿌려지는 거예요. 우와 그 아주 아주 시원한 맥주가 예, 물이 아니고요 맥주가 막 그 예, 그 광고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흔들어 예, 김민섭 씨 워터밤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아, 자 애덤 램버트 If I Had You 그리고 그 전에는 스웨덴시 하우스 마피아 예, Don't You Worry Child 였습니다. 아, 류희연 씨 남편이 경북 외관의 도장업체에서 20년 넘게 장기 근속 중입니다. 80도가 넘는 부스실에서 구슬땀 흘리느라 땀도 빠지고 기도 빠진 남편에게도 수박 주스 한 잔 주세요. 아이고 80도요. 어휴, 예, 진짜 입맛 없으시겠네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 이렇게 진이 다 빠지셔가지고 예, 수박 주스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7789님도 저기 라이더세요. 예, 전주 열심히 배달 중인 라이더입니다. 예, 낮에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간 온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그 약간 오토바이 그

말도 안 돼. 지금 41도라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덥다는 얘기예요. 와. 7789님, 예, 안전 운행하시고요.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892님, 엄마가 깨소금이 없다고 얘기한 게 생각나서 오늘 방앗간에 들러서 깨를 사왔거든요. 와, 주방에서 너무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요. 깨소금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네, 고소한 냄새로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더운 날엔 역시 이 노래죠. 예, 비치보이스입니다. 코코모.

Cars, Let's Go.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44님, 여름휴가 보내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오늘부터 휴가라 제2의 여름휴가나 다름없었네요. 제가 휴가 날짜 선택을 아주 기막히게 했어요. 나머지 직원은 직원 두 명은 외근직이라 저 혼자 사무실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책상에 과자 봉지 펼쳐놓고 씹으면서 신발 벗고 의자에 앞바다리하고 앉아 편하게 자유를 누리다 퇴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도 휴가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의 자유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예.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와, 진짜 나만 있는 세상. 예. 와, 진짜 이게 상사가 있고 없고가 이게 정말 예, 큰 차이가 있나 봐요. 예. 저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잘못된 거죠? 아니, 상사가 있든 없든. 예, 잘하셨어요.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석 씨가 신청하신 보스턴 어맨다, 스타쉽, 세라.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인물 퀴즈입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가 1990년대 인기 개그맨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남자는 3위 심형래, 2위 이경규, 1위 김국진이었고요. 여자는 3위 이영자, 2위 이경실, 1위는 이 인물이었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좀 어렵죠. 힌트 드릴게요. 브래드, Everything I Own을 오은의 도입부부터 잘 들어보세요. Give me one, give me one. 다 드렸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김미화, 2번 장미화, 3번 조혜련.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소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브래드의 Everything I Own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김미화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문자 보내요. 예,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시절 생각나네요. 특히 쓰리랑 부부는 배꼽이 빠질 정도로 최고 인기 코너였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진짜 2380님 예,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9님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대학생 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하더라고요.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데 자꾸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고 집에 도착하니까 딸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저녁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안아주는데 웁스 오늘이 딸 생일이었습니다. 저 더위 먹어.

없나 봐요. 사랑하는 민주야, 생일 너무 축하해.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와, 진짜 모든 부모님들이, 예, 모든 부모님들이 워너비 자식이네요. 예, 와, 이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서 스파게티를 만든 거죠. 와, 생일 축하해요. 예, 민주 씨.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Dream Academy, Life in a Northern Town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다만 밤사이 작업 구간이 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정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줄포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지난 서평택 진출로 1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후법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마장휴게소에서 후법 분기점 부근 2, 3, 4차로에 걸쳐서도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상주터널에서 선산휴게소까지 3km 짧게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7779님이 신청하신 두알리파 레버테이팅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온몸에 기운이 싹 빠지고 너무 지쳐요.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네. 1582님 신랑이랑 둘째 딸이랑 배드민턴 간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오랜만에 드림팝이랑 같이 하니 마음이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이네요. 2부도 같이 할게요. 네, 배드민턴장은 요즘은 저 어렸을 때는 예, 산 속에 있었어요. 배드민턴장이 예, 보통 아, 그래서 예, 배드민턴 채를 메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배드민턴 한 판 치시고 그다음에 약수를 떠오는 그게 이제 루틴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실내에 있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근데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은 배드민턴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실내 아 냉방시설 아주 잘 돼 있을 겁니다. 예. 김유건 씨 오늘 마침 휴가여서 아침에 부모님 가게 오픈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아침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어제 에어컨 안 끄고 가셨다고 한탄을 하시네요. 아이고야. 에.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니까 이것도 망각을 합니다. 예. 아, 거기만 이제 계속 계시니까 종일 더위보다 전기세가 더 무섭다 하셨어요. 야. 깜짝 놀라시겠는데. 예, 전기세 나오는 거 보시고. 예, 3839님. 부산 다대포에서 문자 보내요. 예, 부산 그동안 너무 더웠는데 오늘 저녁은 기온이 떨어져서 남편이랑 다대포 바닷가 산책 중입니다. 시원한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책 가기 딱 좋아요. 김해공항으로 이륙하는 비행기가 10분 간격으로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네요. 더위가 서쪽으로 옮겨갔다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예. 부산은 이 정도로 덥진 않았었거든요. 항상 그 대구가 거의 탑이었었는데 대구가 쏙 들어갔어요. 예, 요즘은. 오, 예. 3839님한테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9님 자주 사먹는 반찬가게가 휴가를 한 달이나 간다네요. 이 더운 여름에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어떡하죠? 네. 하셔야죠, 뭐, 반찬을. 야, 이, 아니, 이 가게는, 와, 웬 휴가를 한 달? 아니 가게가 한 달 동안 휴가라는 휴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더더군다나 아니 요즘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학이고 아이들 그 식사 밥 때문에 반찬 많이 사 가실 텐데 아, 잘 되나 보다 되게. 예? 예, 5179님한테도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올리비아 딘 Ladies Room 들었습니다. 데프리카 오늘 39도였어요. 예, 용요미 씨. 뭐? 예. 양호하네요. 예, 뭐 양산 42도를 넘어갔으니까. 예, 그렇구나. 아, 4516님. 저희 아파트는 이 더위 엘베 교체 공사예요. 정말 대환장 파티예요. 아,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요. 고층 사는 어르신들이 오늘 장을 가득 봐서 올라가시던데 45일을 어찌 버틸지. 어휴. 아니. 이미 저기 계획이 돼 있던 거겠죠? 예. 그리고 또 뭐 휴가랑 뭐 겹치니까 뭐 그냥 예, 이래저래 그냥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와 이건 좀 아니다. 아니 진짜 그 좀 어르신들은 좀 힘드시고 약간 예 그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오르 내리시느라고 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옆집에 어르신 예 계시면 아 45일이요?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45일? 한 달 반을 하긴 뭐 교체 공사니까 이게 또 한두 동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지라면 아 9월 중순 이후에나 예 저기 타보시겠네요. 예,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214님 아, 방학이라 딸 사위 손자와 같이 속초에서 2박 3일 2박을 함께 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 탁 트인 곳이라 속이 시원했어요. 75년 만에 처음 바다 낚시를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뒤돌아오니 예, 아쉬움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뜨거운 더위와 함께 하자고요. 예, 휴가를 다녀오셨군요. 바다 낚시도 하시고 예, 바다를 배 타고 좀 나가면 조금 괜찮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2님이 예, 딸랑구가 고1인데 공부는 자기랑 안 맞는다고 배드민턴만 치러 다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예, 국대인데요? 저는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예, 그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 이렇게 좀 재미있게 뭐 이렇게 좀 빠

꽂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 배드민턴에 푹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엄마, 나 국대 나가게 됐어. 야, 예. 갑자기 요즘에 선수들이 생각이 안 나죠? 요즘? 예? 방수현이 아니고, 저희 때. 갑자기, 예, 안세영 선수. 안세영. 방수현 씨가 웬 말이야.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또 뭐, 예, 제2의 또 안세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너무 앞서갔나? 2712님은 복장이 터져 죽겠는데 지금.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근씨 취업 나흘차. 예, 퇴근 후 드림팝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자, UB40의 Red Red Wine 신청을 하셨고요. 맥시 프리스트입니다. Close to you.

맥시 프리스트 Close to You 그리고 UB40 Red Red Wine 김종근 씨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용유미 씨, 아, 양산에 졌어. 창원 40도 찍었는데 양산 이겨보고 싶네요. 쓸데없는 승부욕이 발동하네요. 네, 강혜진 씨. 이거 이겨서 뭐 하게요? 이 더워 죽겠는데. 에? 아이고. 아, 저희는 중3 둘째가 배구를 공부보다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엄마의 마음뿐이겠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답니다. 2561님. 예. 아.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정말 아이들한테 스포츠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스포츠가 그냥 좋아서라기보다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가 약간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책임감, 뭐 팀워크, 리더십, 경쟁력, 경쟁심, 그리고 또 실패를 견디는 능력, 뭐 자기관리,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덕목들이 있으니까 스포츠를 권하는 거고, 아주 잘하면 정말 대학 입학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예. 그 스포츠를 진짜 잘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랑은 좀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스포츠가 주는 이점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국대되는 것. 2561님 자제분도 국대되는 거 아니에요? 배구. 잠깐만, 배구.

벤처스, 하와이 55, 그리고 Walk Down Run 64 예,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은 KBS 2라디오 이장우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이고요. 8월 3일 월요일 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유미 씨, 상호 씨 목소리에 반해서 가끔 들어와서 듣는데 생방은 처음인 듯하네요. 음악도 좋고 멘트도 차분하니 좋고 딱 제 스타일이네요. 고맙습니다. 선윤미 씨,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입출하네요. 이 더위에도 매미 소리에 잠자리도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입추가 지나면 조금 꺾일래나요? 기대해 봅니다. 자, 5080님 시원

시원하게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영화 어바웃 타임의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듣고 싶습니다. 딘 마틴의 데츠 아모레 그리고 알 마티노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까지 세 곡 듣죠.

0: 네, 날마다 커져.
1: 5080님이 신청하신 지미 폰타나, 일몬도, 그리고 딘 마틴, 다치 아모레, 그리고 알 마티노,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들었습니다. 오옥순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0: 아는 사랑, 알 마티노의 I love you.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김정규 씨가 꿈디 혹시 딴 방송 청취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 알 마르티노의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이를 들으시다가 살짝 예, 놀라셨을 텐데 DJ셨죠? 예, 박원웅 씨 그 목소리가 해설이 좀 들어간 앨범에서 저희가 그 음악을 예,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방송사고는 아니에요. 예, 뻔뻔한 방송사고라고요? 아니 왜? 아니 앨범에서 골랐는데 뭘 방송사고예요? 자, 어찌됐건 끝곡은 전해드려야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오스이비사의 Y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릴게요.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8월과 함께 극한의 폭염이 찾아왔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운 날에 가장 고생하는 신체기관은 심장이에요.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초과근무를 합니다. 요즘처럼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날엔 두근두근 빠르게 뛰며 야근도 해야 한대요. 몸의 입장에선 하루 종일 비상 모드라 언제 쉬어야 하지? 헷갈리기도 할 테고요. 가만히 있어도 체온이 잘 내려가질 않아서 숙면에 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죠.

0: 적당히를 모르는 여름 탓에 쉽지 않은 하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늘어질 권리가 우리에겐 있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1: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0: Heartbeat, 2PM의 노래로 8월 3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브리징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 열일한 우리 심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한원웅님, 그러게요. 적당히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었네요. 8월 적당히 해라. 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적당히를 안 해주죠?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1634님, 오늘 비닐하우스 온도가 42도, 집에 들어오니 32도, 찬물 샤워하려 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날씨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도시가 그 도시만의 아스팔트 열기와 그 에어컨 실외기 열기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텁텁하고 깝깝한 더위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무와 바다 또 강 이렇게 자연이 좀 있고 트여 있는 곳은 바람이라도 부는데 이 도시의 열기, 이 갇혀있는 느낌은 정말 깝깝합니다. 이 날씨에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 빰빠라밤,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오늘 필수품이죠. 여기에 햄버거 세트까지 든든하게 챙겨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레드벨벳 빨간 맛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FX의 Hot Summer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한중근님, 너무 더워서 되게 유명한 냉면집 갔는데요. 늘 갈 때마다 줄 섰거든요. 오늘은 더워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줄 안 서고 먹은 거 처음이에요. 더운 게 이런 건 좋네요. 줄 서는 맛집에 줄을 덜 선다. 그러나 내가 줄을 서야 된다. 먹으려면. 그래도 줄을 안 서고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꽤 더위가 주는 의외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4213님, 삼남매 데리고 한강 수영장 다녀왔어요. 날씨는 덥고 애들은 집에만 있기 힘들어해서 큰 맘 먹고 다녀왔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물놀이를 즐긴 하루였어요. 전국의 부모님들, 애들 방학이라 힘드실 텐데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 한강 수영장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애들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뷰가 좋아요. 일단 한강 뷰입니다. 멋집니다. 야,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평생 그래도 가볼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애들이 좋아하면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시겠죠? 김용일님, 오늘 휴가 첫날이었는데요. 약속도 없고 뭐 할까 하다가 봉화산 달리기 했어요. 오후 6시에 나가서 뛰었는데 아, 그 시간에도 땀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어떤 분이 물 나눠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산 탔더니 몸은 개운하네요. 이 날씨에 정말 달리는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계시더라고요. 땡볕 아래 그 다리를 양화대교 이런 데 건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대단합니다. 오후 6시여도 덥죠, 사실. 용일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5634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So Hot 원더걸스의 노래 현수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아니, 굳이 꼭 저렇게 해야 돼?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가 뜨겁게 뿜어내는 열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머리에 물음표가 뜨는 순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게 회사라지만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저러나 싶은 기분이 들 때면 속에서 열이 확 난달까. 사무실 유리창이 통유리기도 하고 이중 단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낮 동안 블라인드를 내려도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등에서 땀이 줄줄 난다. 요즘처럼 더워도 너무 덥다 싶은 날엔 에어컨을 아무리 싱싱 틀어도 창가는 후텁지근해요 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직원 중 하나가 꼭 중간에 에어컨 온도를 올리며 궁시렁궁시렁 한다. 춥지 않아요? 아, 난 에어컨 바람 너무 싫던데. 그리고 한 번씩 창문 열고 환기도 해야 돼요. 블라인드도 조금 올리지. 안 답답해요? 대꾸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창가로 다가와 블라인드를 만지작댄다. 올리지 마요. 햇볕 뜨거워서 안 돼요. 하고 말리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투덜대며 자리로 간다. 올라간 사무실 온도 탓에 창가 쪽 직원들이 하나둘 탁상용 선풍기 켜는 소리가 들리고 참다 못한 내가 에어컨 온도를 다시 낮추면 나보라는 듯이 크게 재채기를 하며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는 게 아주 얄밉다. 에어컨이 그렇게 싫으면 바람 안 드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든가 창가에 앉은 다른 직원과 자리를 바꾸면 될 일 아닌가. 짐 옮기는 거 귀찮다고 원래 쓰던 자리가 자긴 편하다면서 여름엔 에어컨 바람 춥다 겨울엔 히터 바람 덥다 대체 뭘 어쩌란 걸까. 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갈 때도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하자는 분위기인 거 빤히 다 봐놓고선 여름엔 이열치열이 진정한 보양이라고 우기는 심보는 대체 뭐냔 말이지. 그럼 따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든가.

낮에 나눈 대화를 곱씹다 보면 내 속만 더워질 테고, 더우면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올 게 뻔한데 왜 귓가에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지?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 불렀어요. 냉면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3467님, 그 직원분 아는 거 많아서 참 좋겠네요. 자기 의견이 맞다는 신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면 내 기분만 상해요. 맞아요. 신념.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옳을 수 있는 건데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죠. 이민영님, 우리 집은 저만 추워요. 남편이랑 아들은 덥다고 거실 에어컨을 번갈아가면서 켜고 저는 에어컨 바람 피해서 방으로 가서 지내요.

가족끼리 온도가 달라서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아내와 남편이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정말 온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온도 놓고 마음 상하는 일이 꽤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덥다, 누구는 춥다, 그러다 감기 걸린다, 추우면 겉옷을 챙겨 입어라. 동유리로 된 사무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진짜 뜨거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 날씨가 적당히를 몰라서 모두가 고생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덥다, 오늘보다 내일이 덥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고요. 이런 건 기록갱신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나를 연락에 한 사람들, 나를 연락에 한 소식들, 이야기들 뭐든 좋아요. 밤그대에 마음껏 일러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에 햄버거 세트까지 보내드립니다. 김현선님 신청곡 신화의 으쌰으쌰 들려드리죠.

부산 바캉스 하하 스컬 이민영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신화의 으쌰 으쌰였습니다. 유재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를 연락이 한 사람들, 나를 연락이 한 소식들,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 나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더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들 여기 털어놓고 조금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송연주님, 오전에 더운데 대리님이 우체국 다녀오래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후엔 은행 다녀오래서 또 나갔다 왔어요. 은행 가려면 10분 걸어야 하는데 시킬 거면 한 번에 시키지. 진짜 열났어요. 와, 이거 일부러 심술 부리는 거 아니죠? 그렇다 해도 너무해요. 무신경한 거잖아요. 좀 미리 챙겨서 한꺼번에 다녀오면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대리님, 진짜 너무합니다.

대리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왜 연주 씨를 시키나요? 속상합니다. 김창혜님, 면접 보고 연락 와서 출근했더니 글쎄 다른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걸 저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 두 번 떨어진 기분 들어서 화났어요. 아니 이거 실화입니까? 아니 이미 출근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을 수 없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까지 일을 잘못해놓고 취소를 하죠? 이거는 기분도 정말 불쾌하지만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창례님이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은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피해보상 받고 싶네요. 선윤미님, 요즘 연락이 하는 사람은 사춘기 딸이요. 문을 자기가 꽝 닫아놓고 바람이야. 더운데 기껏 불 앞에서 맛있는 반찬 해주면 라면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열나요. 아 진짜 얄밉네요. 왜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뭔가 인간 종이 바뀌듯이 헷가닥 하는 걸까요? 참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조화인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혹시 내가 사춘기 때 저질렀던 죄에 대한 징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돼요. 7130님. 휴가인데 자꾸 전화하는 사장님이요. 그냥 폰을 꺼둘까요? 쉬는데 일하는 기분 들어서 매우 화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요즘은 비매너잖아요. 이건 다들 지키는 건데. 폰을 꺼두시죠. 꺼두시거나 비행기 모드. 아니면 사장님 수신 거부. 아, 이러면 좀 앞으로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이거는 사장님이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 마음이 급하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혹시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절대 휴가 기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요. 박은지님, 회사 과장님이요. 저희 회사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거든요. 과장님이 커피 살 때는 아아 먹으라고 눈치 주면서 남들이 살 때는 제일 비싼 거 먹어요. 너무 열맞고 얄미워요. 와, 과장님 진짜 좀 이렇게 치사하네요. 조그만 거 갖고 되게 집착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제일 비싼 아이스 바닐라 캐러멜 마키아토 돌체 라떼 뭐 이런 거 모든 토핑이 올라간 여기에 뭐 샷추가 휘핑 추가 뭐 초콜릿 추가 다 하세요. 그러면 좀 본인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천유진님, 저를 요즘 연락이 하는 소식은 주식의 파란불이요. 주식 앱 들여다볼 때마다 열불나요. 요즘은 정말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차마 말씀을 못하고 계실 텐데 아 이거 어쩌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김동건님, 넌 출근만 하면 월급 딱딱 들어오니 좋겄다. 사업하는 친구가 그래요. 만날 때마다 월급 받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받죠? 제가 공짜로 월급 받냐고요. 그럼 너도 취직하든가. 아, 그러게요. 아, 물론 자영업자와 회사원은 서로서로 부러워하고 또 샘을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각자 자리에서 힘들게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월급 받는 게 보통 힘든 일이냐고요. 성질도 못 부리잖아요. 월급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마야의 쿨하게 이소영님 신청곡입니다.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 집에는
8: 렉렉스 비드 렉
7: 사무실에도
8: 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3933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저 2부에 올게요.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 우리 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전람회는 1993년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어요. 김동률과 고 서동욱, 동갑내기 두 친구로 결성된 듀오입니다. 오늘 골라온 기억의 습작은 1994년에 발매된 전람회 1집 엑시비션의 타이틀곡이에요. 김동률이 곡과 가사를 모두 썼고요. 후에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제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배우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폭싹 속았수다. 제주에서 태어난 애순이와 애순이밖에 모르는 관식이 일생을 3세대에 걸쳐 촘촘히 다룬 드라마예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사계절로 풀어 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저 화초 맞아요. 저 무지막지 안전했던 온실에서 말도 못하게 귀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막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울어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밤이 되면 동네 언덕 위에 조용히 생겨나는 마음에 진 얼룩을 마법처럼 지워주는 신비로운 세탁소의 이야기를 다룬 윤정은의 장편소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중 한 구절입니다. 오늘부터 난 웃는 걸 선택하기로 했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울거나 웃는 건 유일하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헤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전람회 노래 세 곡이었어요.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대사 헤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OST에서 김정미의 봄,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였습니다. 책 헤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서영은의 웃는 거야, 아이유의 마음, 이적의 빨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스웨덴 세탁소, 그리고 최백호가 함께한 두 손 너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드라마 OST 폭삭수가 쏟아 중에서 들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우리 커플이었어요. 그때 밤그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폭삭 소가수다 봤다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항상 얘기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났습니다. 애순이와 관식이의 사랑 이야기 오랜만에 떠올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R&B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SNS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아주 오래전 사진이나 영상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소환되곤 하는데요. 그런 걸 요즘은 짤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이본 짤. 바로 둘 다 싫어요. 한 20몇 년 전 같은데요. 방송에서 MC가 송승헌 씨가 좋냐, 차인표 씨가 좋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하체 망설임도 없이 둘 다 싫어요. 그렇게 대답한 장면입니다. 좀 당돌하죠? 그 한마디가 워낙 강렬했는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제 이미지가 돼서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마디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백지영 씨의 선택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본 짤 있죠. 저도 가끔 그게 뜨면 어우 깜짝 놀라서 아 맞아 이랬었지 그런 짤이 있습니다. 이본 짤 둘 다 싫어요. 제가 언젠가 이 짤을 보고 이 짤이 도는 걸 보고 언젠가 한번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준다면 아 이 수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둘 다 싫어요 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쏙 빼고 둘 다 싫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짤로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타방송에서 주말 드라마 촬영을 할 때 우리 차인표 선배님하고 송승헌 씨가 그러니까 파트너? 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여자 역할인 거죠.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인표 씨가 좋으세요? 송승헌 씨가 좋으세요? 선배님은 자상해서 좋고 송승헌 씨는 잘생겨서 좋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둘 중에서 만약에 사귀고 싶다면 어떤 분과 사귀고 싶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낚이면 왠지 그 다음날 이본 차인표 핑크빛 러브 뭐 이런 아주 강렬한 그런 키워드로 기사가 날 것 같고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다음번에 이 질문을 또 하실 텐데 나는 어떻게 피해가지? 그래서 둘 다 싫어요. 그러면 아 이런 질문을 안 하겠구나. 이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둘 다 싫어요. 그래서 탄생이 됐었는데 아 진짜 차인표 선배님도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고 후배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시고 뭐 송승헌 씨는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더 받기 싫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그냥 한 방에 처치할 만한 그런 답을 찾다가 둘 다 싫어요가 탄생이 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프닝 아주 굿이네요. 굿. 오늘도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무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네요. 다 레드레드합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실외 작업이나 또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덥다 하면서 그늘에서 좀 쉬자 이렇게 하고 그냥 참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꼭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0: 대처하여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백동진님이 주신 사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 한끗 차이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흑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더욱요. 맞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백동진님. 이은영님, 콩디언니, 그대 그리고 나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점점점. 김경희님은 콩디언니 주관이 확실한 언니인 것 같습니다. 나는 흑백이 너무 확실해. 아, 좀 흐리멍텅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 성격도 쿨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시면서 1784님도 보내주셨고 감사해요. 그리고 2365님은 콩디는 영리해 똑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영리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구혜원님, 날씨가 더 미쳐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 왜 이래요? 저 오는데 보니까 39.5도 찍히더라고요. 그 온도를 보면서 허걱했습니다. 진짜 세탁소 갔다 오니까 옷이 흠뻑 젖더군요. 시원한 노래들 부탁합니다. 구혜원님 찾아와 주셨고 김윤숙님도 오셨습니다. 원피스 보니 해변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원피스를 그냥 꺼내 입었습니다. 이재숙님, 신발도 못 벗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지. 공디 오늘도 충성하셨습니다. 이재숙님 충성. 그리고 오경희님, 20살 아들 편의점 알바해보고 싶다고 외출했습니다. 이런 경험 좋죠. 더위에 알바한다고 나가는 거 보니 대견하고 예뻐요. 오경희님 보내주셨고, 신애경님, 날씨가 덥다는 표현보다 뜨겁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지금 밖은 오븐 속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라라랜드 들으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혜경님이 아주 시원한 문자 던져주셨고요.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이번 휴가는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와 같이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시면서 3385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또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요? 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분도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휴가 엄마와 같이 보내기로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후회가 덜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네. 완전 휴가입니다. 그만한 휴가도 또 없죠. 홍두성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라라랜드가 살짝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라라 가족들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든 코너,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라라벨이라는 코너입니다. 이름 이쁘지 않아요? 라라벨. 어떤 코너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오클랜드 가족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합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이 되겠습니다. 물냉, 비냉 부터 시작해서요. 딱복, 물복, 그리고 참외씨를 파낸다 아니면 안 파낸다, 수박씨를 걸러낸다 그냥 먹는다, 많죠. 사람들은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둘 다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취향은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재밌잖아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밖에 딴 것까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름 피서지 하면은 어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가장 쉽게 산, 산대 바다 생각나시죠? 산도 바다도 다 좋아요. 하지만 산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바다가 좋은 이유가 또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산은 이래서 안 간다, 여름 바다가 나는 별로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할 거라고 저 이번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 바다 난 둘 다 별로다. 여름 피서지는 뭐니 뭐니 해도 도심 속에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 도서실이 최고다. 도서관이 최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주말이 딱 지난 월요일 우리는 다시 피서지로 떠납니다. 여름 피서지 산? 바다? 아니면 어디?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 왜 싫은지 지금부터 문자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벨 첫 시간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산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바닷가에서 먹어도 어디에서 먹어도 아주 시원한 사박 주스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UP의 바다. 좋네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